0: 저 살짝 배고파요.
1: 배고파. 3복 1복이래요.
2: 먹포는 한구지라 이것도 되지만 네. 먹포는 요즘 말로는 네. 먹포지라.
1: 먹포지라.
2: 먹포지라. 아, 맛있는 먹포지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1: 자, 갑시다. 네.
2: 갑시다. 네. 근데 생각보다 배가 크다.
3: 그죠, 그죠.
2: 목포요 안녕. 아~ 자, 목포요 잠시 안녕.
1: 목포요 잠시 안녕.
2: 잠시 안녕. 신안 댕겨 올게요. 어, 이거 충청도인가?
1: 갔다 올게.
2: 갔다 올게.
1: 와.
2: 간다.
1: 간다. 움직인다 이제. 와.
2: 선생님 우리가. 비금도 가잖아요.
1: 네네네.
2: 비금도랑 도초도 네. 두 개가 다리로 연결돼 있어. 어... 서남문대교라고.
1: 서남문대교.
2: 그래서 이제 두 섬에 계신 분들은 편하지 왔다 갔다. 비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어요?
1: 저는 예전에 비금이 무인도라고 얘기 들었어가지고 너무 애기 때여가지고.
2: 그리고 아마 이따 우리가 보긴 할 텐데. 네. 겨울 동화.
1: 네, 네. 가을 동화.
2: 아, 가을, 겨울 동화.
1: 가을 동화.
2: 가을 동화. 아, 추워서 그래. 네. 그분이 왜 사계 연작 시리즈 찍었잖아요. 네. 봄의 알츠.
1: 봄의 알츠도 있어요.
2: 거기 그게 비금도에 있는 한우놈 해변이라고 거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 아,
2: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로 이제 하트 해변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1: 하트 해변.
2: 근데 사실 비금도가 제일 유명한 건 소금. 천일염. 염전.
1: 신안 앞바다니까.
2: 그렇지.
1: 아, 신안이니까.
2: 국내 소금 생산량의 네. 몇 프로를 신안군이 담당하고 있을까?
1: 90%.
2: 90%?
1: 네.
2: 거의 다?
1: 네.
2: 어, 짠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쓰셨는데? 좀 낮죠?
1: 좀 낮죠?
2: 낮죠?
1: 아, 너무 썼나?
2: 너무 썼어.
1: 아, 근데 신안 소금이 워낙 유명하니까.
2: 약 70%.
1: 70%?
2: 70%. 그쵸, 엄청난 거죠. 어. 근데 그 천일염 최초의 염전이 있던 곳이 만들어진 곳이 네. 비금도.
1: 와,
2: 비금도. 유명하지. 와.
1: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2: 아이,
1: 나 목포 사람 맞나?
2: 아이, 괜찮아요. 전설의 여행작가는 여행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나 진짜 모른다.
2: 사실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1: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2: 그 유명한 하트 해변, 일명 하트 해변.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1: 염전.
2: 이게 1946년이래요. 네.
1: 근데
2: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예요.
1: 근데 그거 다 드셔야 돼요.
2: 그럼. 그럼. 그냥 좋은 거지. 별다른 뭐
1: 필요한 거.

0: 여기 여기 객실.
1: 아, 여기 객실. 네. 와, 이거 봐봐, 이거. 240명 타지.
0: 오, 많이 타네.
1: 얼마나 크길래 240명 타지?
0: 누워갈 수 있는. 아,
2: 이렇게 누워갈 수 있는.
3: 아, 되게 따뜻해.
1: 따뜻해, 따뜻해. 아, TV도 있고.
3: 갔다가.
1: 왜? 네?
3: 갔다가.
1: 아, 구경하실, 구경하셨어요.
0: 너무 따뜻해.
2: 엄청 따뜻해요?
0: 너무 따뜻해.
1: 와,
0: 너무 따뜻해.
1: 240명이면, 와, 여기 사람 진짜 예전에.
0: 그치.
1: 많았을 때는.
0: 그치.
1: 그러면 출출한데 매점이란다.
0: 아, 좋지. 예, 예. 병호 납지가 있나?
1: 아니, 아니, 아니. 예. 아니, 아니, 진짜 있나 봐. 그거 봐, 있잖아. 배에서 안하고를 판다고?
0: 아니, 선생님, 궁금한데요.
1: 아,
0: 진짜 배 안에서 병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병어.
4: 아이스해 떠갖고 방금 떴거든요, 민어랑.
0: 어머, 오 배우.
1: 예. 네.
0: 있어.
4: 민어랑.
0: 민어도 있죠, 심지어.
4: 여기 한 마리는 말리고요. 지금 말리려고 이제 가내놓고 다 있어요.
0: 아, 배 위에서?
4: 예, 예.
0: 아, 뭐,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배 위에, 사과 옆에 민어가 있어.
1: 사과.
0: 아니, 좋아. 아버지 좋아. 아니, 가지 마. 이 글 찍으려는 거 왜 그래? 어머님이 이 매점 하신 건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4: 지금 18년 넘었어요.
0: 와, 똑같은 배에서?
4: 네.
0: 이 배에서 18년?
1: 이 배에서만?
4: 이제 배가 두번 바꿔졌어.
1: 아, 두번 바뀌어가지고. 예전 철선 아니었어요, 완전히. 네, 그냥 철선, 완전 철선.
0: 그 18년 하시면 그때 따님이 태어나기 전이겠네.
4: 아니요, 이제 학교 다녔죠. 28살인데.
5: 이거 나와서 겨울
4: 철선 보시면 안 되나? 내가
0: 나서고요.
1: 아니, 저,
0: 아니,
1: 저는
0: 안 돼, 안 돼.
1: 라면이 아니, 먹고,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4: 아니, 같이 먹어요.
0: 아, 미치겠네.
1: 야, 민호가 웬 말이냐.
0: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1: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민호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철이 아니라고 안 맞았는데.
0: 그러니까 어제
1: 배 민호가 있네.
0: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먹어도 돼요?
5: 네.
0: 먹어도 돼요? 이런 건 많이 먹어봤겠다, 그지?
1: 아, 지겹지. 아,
0: 그렇지. 이거 서울에 얼마인 줄 알아? 엄청 비싸요, 민어회.
1: 많이 비싸요.
0: 엄청 비싸.
1: 아,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근데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생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청고추장. 와.
5: 이것도 이제 아. 얼마 못 돼요.
0: 나 아침 9시에 민어회 먹긴 처음이야.
1: 저도 그래.
0: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1: 아니, 딱 봐도 뭐 갓김치에다가.
4: 여기다가 싸서 먹어봐요.
0: 이게, 아, 나 진짜.
1: 아, 미치겠네.
4: 아유, 이거 이 국도 이제 끓이고 있는데, 그놈에다 다 끓여봐.
0: 배 매점에서 홍어의 국을 끓이신다고요? 야, 관장 없네.
1: 이거 볶음, 볶은 거.
5: 네.
0: 이거 김치
5: 좀 볶은 거.
0: 그래서 김치 지진 거지.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5: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고 이렇게. 살을 빼야 되는데. 많이 알아요. 홍어의 국도 많이 알고.
1: 아, 홍어의 국을 또.
0: 아, 이게 좀 다르다.
1: 이게 좀 됐어요, 이게. 아, 여기 이제 여행 작가님이세요.
5: 아, 그래요?
1: 예, 뭐. 예. 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5: 아, 서산동.
1: 둘째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초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 하시죠, 지금.
4: 어? 집가?
1: 예!
0: 오!
1: 네, 네.
4: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삼방도 치고 그래요.
0: 아니, 어머니.
4: 저번에 너 따라고 가물었단게.
1: 삼봉 좋아하세요?
4: 삼봉
1: 좋아합니다.
4: 야, 나도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0: 이달 말?
4: 어,
0: 왜요?
4: 손님이 없어요. 너무 안 되니까 이제
5: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1: 아 이거 안 이용을 안 하니까
5: 난강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1: 그렇지. 굳이 배를 안 타는 건가?
3: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0: 와,
1: 비금 비금.
0: 비금.
1: 고마워.
2: 와, 왔다 왔다 아, 왔다.
1: 비금도 왔다. 저기 그, 그 상징 그
2: 여기 예, 예. 비금도.
1: 예, 예. 저건 무슨 새일까?
2: 송골 매.
1: 매인가? 이게 섬 이름이야 사실은. 이름과 네. 관련 있는 게
2: 이거는 날비 아니야?
1: 날비자. 요거는
2: 금.
1: 날짐승 금자. 새. 날짐승.
2: 그러니까 얘.
1: 그렇지 그렇지.
2: 얘를 얘기하는 거지.
1: 그래서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따라해가지고 비금도고 여기 이제
2: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거?
1: 사실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2: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등산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2: 아...
1: 근데 여기 이제 비금도에
2: 네.
1: 저 같은
2: 네.
1: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지.
2: 아 그래요?
1: 네. 자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2: 선왕산.
1: 네.
2: 아래쪽 다 보이겠다.
1: 그렇지.
2: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
1: 그것도 그렇고 아, 그걸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그걸 볼 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 하트 해변 있잖아요.
2: 아, 하트 해변.
1: 한우놈 해변.
2: 네.
1: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1: 아, 아주 힘들진 않겠지.
2: 아, 그래도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뭘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글이 있기 독수, 쉽지 않잖아요.
1: 독수리가 있긴 해, 그지? 매나? 매인가? 매?
2: 독수리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저기 얘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3: 독수리 같은데.
2: 독수.
1: 아버님
2: 여기 같은데 여기 사실.
3: 아, 나 여기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2: 어르신, 이거 독수리예요, 매예요?
4: 독수리 아니야?
2: 독수리 독수리 매?
4: 독수리?
2: 독수리?
1: 아버님도 여기 안 사시죠?

0: 되게 가파르다. 아, 바로 절이 있네. 바로 세야지. 촛불 켜는 데가 있다. 드리빈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1: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2: 또 나오셔야죠.
3: 사는 일은 알 수 없으니까.
2: 안 바쁘시잖아요.
1: 근데 여기 뷰가 좋긴 좋구나.
0: 완전 좋아요. 저 봐봐.
1: 와, 이렇게.
0: 아, 하태해변. 하태해변.
1: 아니 아니 아니.
0: 그러면
1: 하태해변 그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0: 아, 그래도 여기가 하태 아니에요?
1: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와. 아, 고서 저수지네. 고서.
0: 고서.
1: 고서 저수지.
0: 가다가 또 여기서 물 한 앉아서 물 한 잔 먹어야 돼. 여기 길 없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니 저리 그냥 넘어가면 돼요.
0: 아, 넘어가면 돼요.
1: 어, 깜짝이야. 어, 이리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건 못 올라가지. 이거는 뭐 암벽 등반 저 김진 선수. 왜 그래?
0: 네?
1: 왜 그래?
0: 아니 그냥 한번 해봤어.
1: 잠깐만, 어, 멋있긴 하다. 어? 어, 그 아웃도어 광고 같아 지금.
0: 이렇게?
1: 어. 전문 전문 암벽 등반가야.
0: 어,
1: 주주주주.
0: 서산사 0.4km. 저희가 한 400m 왔나 보다.
1: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해수욕장 보이겠지.
0: 아, 이쪽 얘기했나 보다.
1: 그렇지, 그렇지.
0: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1: 설마.
0: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1: 진짜 돌들이 많긴 많다. 네.
0: 이 돌을 지나가는 건가 봐.
1: 에이.
0: 진짜로.
1: 아이.
0: 아, 진짜로. 길이 있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왠지 여기 올라가면 그 하태해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시죠.
1: 네.
0: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1: 오. 오. 오, 오, 오.
0: 저게 해수욕장인가 봐요. 하트.
1: 우와. 그래. 저게.
0: 네.
1: 그 유명한 하트해변. 일명 하트해변. 근데 오 회원님.
0: 네.
1: 미안한데.
0: 네.
1: 원래 그 데크가 있어야 되거든. 전망대.
0: 아, 보는데.
1: 어, 딱 전망대 있고 나무 이렇게 데크 되어 있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그 데크는 없어요.
0: 이런 게 데크 아니?
1: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하트해변인데 조금 밋밋한 하트잖아 지금.
0: 그렇겠네.
1: 약간 사랑의 식은 느낌의 하트.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갈림길 우리는 표지판에 이렇게 왔잖아.
0: 해수욕장 쪽으로
1: 왔지.
0: 네.
1: 올라가는 것 같아.
0: 정상적으로?
1: 그럼 거기 데크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0: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면서요.
1: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 내가 세상 형인데. 아, 밀겠네. 급경사인데.
0: 아, 그래도 대충 아, 근데 윤광은 보여요.
1: 아니, 근데 뭐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데 쟤라고 하면 안 바뀌겠어?
0: 내 눈에는 지금 완벽하게 하트인
1: 거지. 우리가 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
0: 하트.
1: 하트. 사랑합니다.

0: 이런 시간 너무 좋아.
1: 아니
0: 마을 산책.
1: 이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근데 나 집이 다 파래요. 저거는 병원인 건가? 보건소? 혹시?
0: 그런 거 같은데?
1: 주사기처럼.
0: 저기 우체국도 있어.
1: 아, 우체국도.
0: 신안군이 다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특정한 섬마다 특정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때 신안 퍼플섬이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안좌도, 박지도, 반월도 요 세 개 섬이야. 그리고 세 개 섬은 다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안좌, 박지, 반월. 옐로우 섬도 있어.
1: 어, 진짜? 그럼 그 섬에 가면 지붕들이 다 노란색.
0: 그리고 이제 노란색 꽃도 많이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 도초도는 보시는 것처럼 블루.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금에서 도초 넘어서 초입에 있는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예정에 없이 그냥 내린 거잖아요.
1: 여기 진짜로 나중에 드라마, 멜로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1: 되게 예쁠 것 같아요.
0: 그렇지.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에 기대는 게 또 여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내렸습니다만 너무 그러니까, 예쁜 마을 산책 너무 좋고
1: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도 잘 모르는
0: 아, 알았어.
1: 현지인도 잘
0: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전설의 여행 작가인데. 그렇게 좀 포장 좀 해줘요.

0: 이게
1: 그
0: 염전. 기금이나 도초나 5배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1: 와, 당연히 없었죠.
0: 지금 이제 거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1: 염전.
0: 그게 1946년이래요.
1: 근데
0: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죠.
1: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겨울이라서 그런 건가?
0: 그렇지, 그렇지. 날이 더워져가지고 쨍쨍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지. 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1: 소금이 온다?
0: 소금이 온다. 오지호가 내 마음속에 온다.
1: 예?
0: 소금이 온다. 그러면서 뭐 이제 소금 결정체도 생기잖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리로 이렇게 미는 거야.
1: 그렇지.
0: 그럼 이제 쌓이는 거지.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쌓이면
1: 햇빛이
0: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똘똘똘똘 밀어가지고 저기 창고 같은 데 있잖아. 예. 저기다가 실어 놓으면 맛있는 소금산이 이제 생기는 거야. 연부들이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 경건한 종교의식 보는 것 같다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요것만 싹싹 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죽을 맛이래. 이게 제일 힘든 노동 중에 하나래. 생각해봐.
1: 그렇죠. 뭐 햇볕에
0: 가릴 게 없잖아.
1: 가릴 게 없죠.
0: 밑에서 어우 그냥
1: 그럼. 젊은 친구들이 도예지로 나가니까.
0: 그렇지.
1: 뒤로 나가니까 더 인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지금 사실 염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거지.
1: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0: 염전을 그냥 다른 형태로 뭐 이용을 한다는 거지. 마음이 짠이요?
1: 더 열심히 일해야죠.
0: 어쨌든 그 조금 유명한 거지.
1: 아 근데 진짜 크다.
0: 그럼.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What you're looking at now are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Tetum is not only the national language of Timor-Leste, but also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and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by the majority of its people.
1: I'm Antonio Lesa Benavides. I'm the ambassador of Timor-Leste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imor-Leste, we have four languages, but Tetum is our main language. Our constitution stipulated four languages. Two official languages, Tetum and Portuguese. And then our working language is English and Bahasa Indonesia. So there are four languages. And in addition to that, we have more than 30 indigenous languages. And Tetum is our language, majority, we speak Tetum. And I will say one third of the population speak Tetum.
0: Timor-Leste is a country that became independent after a long period of colonial rule and subsequent conflict. From the early 16th century, it was under Portuguese colonial rule for nearly 400 years. In 1975, it briefly declared independence, but was soon occupied by Indonesia. After decades of struggle, the people of Timor-Leste chose independence in a 1999 referendum, and in 2002, it officially became the youngest independent country in Asia. Against this historical backdrop, Timor-Leste began using multiple languages. Due to the long Portuguese rule, Portuguese remained the language of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During Indonesian rule, Indonesian was the de facto official language. After independence, English grew in importance for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et through all these changes, the language that preserved the daily life and identity of the people of Timor-Leste is Tetum. Timor-Leste has a variety of indigenous languages across its regions, but Tetum is used in the widest areas and has served as a common language connecting different communities.
1: We are colonized by Portuguese for 450 years. And then we have Indonesia. Indonesia invaded Timor-Leste, invaded us for 24 years. So, and then after independence, we have English. So, and our local languages, as I said, we have Tetum. That's why we have four languages. And our official language is Portuguese and Tetum. Why Portuguese? As I said to you, Portuguese is already part of our culture. 450 years under Portuguese. So most of the elderest people, they speak Portuguese. And Portuguese and Tetum, as I mentioned, as I said, is already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s our official languages.
0: The Tetum Korean Dictionary, published in 2022, and the Korean Tetum Dictionary, published in 2025, are the seventh set of foreign language dictionaries in Timor-Leste. But how did these dictionaries come into existence? We had the chance to meet someone who played a decisive role in creating these dictionaries and hear the story directly from him.
2: 네, 저는 그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원 아시안 센터 연구원이고 그리고 또 아시아 비전 포럼이라고 거기에서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최창원입니다.
0: Professor Choi Chang-won worked in Timor-Leste as an educator from 2008 to 2022.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he taught a wide range of subjects, including Korean language, leadership, English, and microdevelopment economics.
2: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저는 우연찮게 2008년 7월 달에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님을 만나 뵙게 됐고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제가 리더십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총장님께서 다음 학기에 한국어 반을 오픈할 예정인데 당신이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오케이 했습니다.
0: And so, on unfamiliar ground, he began teaching leadership and the Korean language to students in Timor-Leste. Then, in 2013, Professor Choi established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for the first time. By establishing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Timor-Leste, Professor Choi laid the foundation for the university's first center dedicated to regional studies.
1: I think he's a good ambassador, you know. Doesn't mean that he's ambassador of a career ambassador, but he's really ambassador, you know. We can see Korean through his face. When we see him, we know this is Korea, and this is how Korea people, you know. He helped a lot. He was working there in Timor as a professor at UNTL, and also work together with our young people. Some of our workers here, he support to study. Now he works with the Korean University and Korean University to publish this dictionary. He was trying to make Korean and Timor-Leste as a family. So this is what we really, really appreciate for the work that he has invested to connect Korea and Timor-Leste.
0: But then, where did the idea to create a Tetum Korean dictionary and a Korean Tetum dictionary begin? We turned back to Professor Choi and asked him directly.
2: 한국학 센터를 만드니까 센터에서 무슨 교육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기초반을 오픈을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별로 안 와요. 숫자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게 별로 안 와.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어요. 이거 내가 너무 교육을 못해서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아, 내가 만약에 영어 사전이 없이 영어 공부를 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한국어 대뜸어 사전을 생각을 했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제 제자분들이 많은 애가 영문학과 애들이 많아요. 처음에 제가 영어로 강의를 했으니까 영어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소위 말해서 제자분들이 이게 늘어나질 않아. 영어라는 애들은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수업을 자꾸 안 듣고 안 나가고 그냥 중도 포기를 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 문득 아, 내가 영어로만 강의하니까 애들이 떼뜨노를 더 이해를 잘하는데 예, 나중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떼뜨노 한국어 사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2014년쯤에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0: There is another institution tha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working alongside Professor Choi.
2: 10여 개 한국학 관련 기관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고려대 조성택 원장님이셨어요. 민족문화연구원에. 한 2시간도 되기 전에 이메일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고려대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0: So,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to hear the story firsthand.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사전학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도원영입니다.
0: The Center for Lexicography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s the only lexicography center among Korean universities. It has published major works, including the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the Unabridged Chinese-Korean Dictionary, and medical terminology glossaries for South and North Korea. Professor Choi's passion and the Institute's expertise came together, but the years-long process of making a dictionary faced another very real obstacle. Funding.
3: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기관에 뭐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동티모르가 한국어 학습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네이버의 당시 CEO가 현재 그 벤처 그 기업부 장관이신 한성숙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CEO가 되시면서 네이버 어학사전을 굉장히 확대하고 심화하는 이런 정책을 네이버 자체 정책을 쓰셔서 그때 네이버가 사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어 학습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 원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0: Timor-Leste is a very small country covering only about 15% of the total land area of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Tetum speakers is estimated to be around 1 million. Let's compare that with other languages. Worldwide, English has approximately 1.5 billion speakers, and Chinese about 1.1 billion. Korean is also considered a relatively small language globally, yet it is spoken by around 80 million people. Seen in this context, it becomes clear just how small the Tetum-speaking population is. Investing in a minority language like Tetum with such a small number of speakers could not have been an easy decision. So what led Naver to take part in this dictionary project?
4: 네이버에서 어학사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환 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용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저희가 소수 언어들에 대한 편찬 지원 사업들을 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보시면 꽤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편찬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그 테투머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티모르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네이버 문화재단이랑 함께 그 편찬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 After checking directly, we found that Naver currently provides a total of 67 language dictionaries covering major languages such as English, Chinese, Hindi, and Spanish, as well as a wide range of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As long as you have an internet connection, anyone can access Naver and use its 67 language dictionaries, including Tetum, free of charge. This naturally raises another question.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Naver has shown long-term interest in working on minority language dictionaries?
4: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좀 담아보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고 당시 이제 경영진 분들께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의지들을 주셨고 많은 격려와 응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검색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도 다양한 사전들 67종의 사전까지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Created through the efforts of so many people,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So what do these dictionaries actually look like?
2: 지금 여기 테트노 잉글리시를 보면은 이 사전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의 단어가 단어로 매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어집 형태의 사전이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제일 큰 차이는 예문이 있다는 겁니다. 표제어가 있고 테트노 예문이 있고 한국어 번역한 예문이 있고 유사어 반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사전학적인 미시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전학적인 미시구조가 갖춰진 사전 중에 떼뜨노와 관련된 걸로 최초로 나온 사전이 이 사전이다. 이게 2022년 1월.
0: When we think of a dictionary, we often imagine a simple list of words and their foreign language equivalents. But let's try to recall a bit more vividly what it actually means to look inside a dictionary. As you can see here, a dictionary typically includes the head word, its part of speech, definitions, example sentences, and even pronunciation. Now imagine this. Which would help you understand a language more deeply? A dictionary that simply says apple equals 사과, or a dictionary that includes its pronunciation, part of speech, and a vivid example sentence like eating a ripe red apple. From pronunciation to usage examples, a systematic structure that fully captures every aspect of a single word. This is the power of lexicographical microstructure.
2: 제가 이제 문헌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테트노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테트노라는 단어를 꼼꼼하게 포르투갈어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용어집이에요. 나머지는 100% 다 용어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라기보다는 그로서리에 가깝다. 근데 이제 최초로 진짜 딕셔너리 스타일이 나온 거죠. 이게 테트노 한국어, 한국어 테트노가 사전학적인 미시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0: And as we look more closely at the dictionaries, another question naturally arises. By what criteria were the words included in the dictionary selected? So we spoke with a researche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o learn more about the process behind the creation of the dictionaries.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에서 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박주원 연구원입니다. 이 사전이 어쨌든 이제 타겟은 동티모르에서 한국어를 알고자 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용 사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같은 거를 확보를 했고 그 목록에서 겹치는 것들을 선정을 하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중 사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네, 중요한 어휘들이 등급에 따라서 이미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자료를 다 모아서 겹치는 것 위주로 선정을 했고 또 고빈도가 아니어서 목록에는 없을 수 있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좀 한국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휘들을 일부 더 실었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I'm Live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와!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아임 라이브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I'm Live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봄이면은 예. 뭐가 떠올립니까?
2: 핑크빛?
1: 그쵸.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3초.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고.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0: 그러네요.
1: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3: 안녕하세요.
1: Hello. Where are you from?
4: New York.
1: New York.
4: New York City. Yeah.
1: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4: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Yeah.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4: December, I think.
0: Yeah, December.
1: December.
0: Do you think about K-beauty?
4: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o?
4: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1: Little, like a special.
4: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1: Uh-huh.
4: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Oh.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4: It's Bonsept. That's the brand.
1: The Bonsept.
4: Yeah.
0: KBT.
1: Hey, KBT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4: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Interview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4: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4: 4학년이요.
0: 4학년 되셨으면은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4: 네.
1: 뭘요?
0: 과팅.
4: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그 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4: 약간 술자리다 보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4: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4: 네.
1: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4: 네.
1: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4: 네네.
1: 그러면은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4: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4: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있죠?
4: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보여줘.
4: 틴템.
1: 필리밀리. 오.
0: 오.
1: 우와.
0: 이거 한국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1: 시험지에 나왔던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좀 얼마예요?
4: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키티 에디션.
4: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4: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4: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4: 저 애들이 오늘부터 좋아했었어요.
0: 진짜요? 왜 했었어요? 왜요?
1: 왜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4: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4: 네, 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0: 화이팅!
1: 화이팅!
4: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5: 26학번.
0: 와!
1: 26!
0: 너무 컸어. 새내기입니다.
1: 와. 그럼 몇 살이요?
5: 20살.
0: 네, 06년생?
1: 그렇지. 당연한 얘기.
0: 07년생?
1: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5: 네.
0: 뭘까요?
5: 과팅.
0: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 과팅!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5: 네, 준비.
0: 준비하고 있어요.
1: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0: 그러면 과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5: 피부랑 머리?
0: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5: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 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습니다.
2: 그루밍 토닉.
0: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3: 네.
0: 저도 쓰거든요.
3: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5: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폼? 클렌징 폼?
3: 아, 클렌징 폼. 네,
5: 아, 하고 네.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0: 아, 토너 패드.
3: 토너 패드. 토너 패드. 네,
5: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0: 토너?
5: 네.
3: 토너.
5: 토너 막 그런 거랑.
3: 네.
5: 나 앰플 짜서.
0: 앰플 많이 바르시네.
3: 어, 많이 바른다.
5: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 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0: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네.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5: 눈썹.
0: 눈썹. 눈썹이 평소에 하세요?
5: 네.
0: 오, 뭘로 하세요?
5: 그냥 눈썹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0: 아, 눈썹칼로 하긴 하죠.
3: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6: 저거 있긴 한데.
0: 있어요!
3: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남자라는 거 보여줘. 아니, 그거. 꽈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0: 들어가기.
6: 이거 바르는 거 있어가지고.
3: 어?
0: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칼도 들고 다닙니다.
3: 그렇죠.
0: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3: 그러면, 어, 뭐, 혹시나, 아, 나 커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5: 그거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0: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네.
3: 아, 그거요?
5: 잘 모르겠는데.
3: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3: 네.
0: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5: 네.
0: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 예. 마팅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3: 네.
0: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펌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 했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3: 네. 네. 아, 이미 좀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5: 아, 네.
3: 그림 그려요, 둘 다?
5: 네.
0: 아, 진짜 미술.
3: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온앤 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5: 연락 주신다면.
3: 아. 파티 꼭 성공하고.
0: 진짜 성공하세요.
3: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3: 네, 성공 안 해도 돼.
0: 인생.
3: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5: 네.

0: 헬카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2: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1: 진짜로?
0: 안녕하세요.
3: 저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사실 지금
4: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거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5: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3: 오, 신기해. 오, 진짜.
1: 신기하다.
0: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5: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으세요. 오.
0: 중심부니까.
5: 여성분들은 눈을.
0: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5: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건 어디서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5: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쵸. 색감.
0: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0: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0: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0: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일단 눈상에다가.
1: 네.
0: 저도 그래서 네. 그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가 나올 듯.
0: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1: 아, 오케이,
0: 날카로운데요?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0: 어차피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아니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여기 담긴 했어.
0: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력을 생각합니다. 상어.
2: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생겼어요?
0: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2: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0: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었겠어.
1: 그치.
0: 술을 와가지고.
1: 그치 막.
0: 아 기대된다.
1: 그러니까. 넣을게요.
2: 네.
0: 데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아, 나 오늘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0: 오, 야, 잘 그렸다. 오, 오, 나 닮았다 근데.
1: 오,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0: 감사합니다.
1: 와.
0: 아, 좋은데?
1: 그니까.
0: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3: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0: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3: 네.
0: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3: 히팅 뷰러.
0: 남성분들도 이걸 들었을 때 헤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3: 맞아요.
0: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3: 네.
0: 저희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3: 네. 한번 리뷰를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0: 렛츠 고!
3: 와우!
1: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0: 그렇죠. 이 제품은?
1: 이 제품.
0: 와이어 씨가.
1: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0: 맞아요.
1: 분이었습니다.
0: 뉴욕커.
1: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어,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0: 눈에 집중적으로.
1: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0: 맞아요.
1: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0: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0: 3,000원이라고 합니다.
1: 3,000원밖에 안 해?
0: 네. 대박이죠.
1: 아, 대박이죠. 봉셋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0: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1: 네.
0: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1: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0: 해봐야지.
1: 네.
0: 자, 끝나겠습니다.
1: 또 글 써요?
0: 아니, 아니, 아니. 오?
1: 어? 오?
0: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 가지고
1: 네.
0: 굉장히 부드럽게
1: 네.
0: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야.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0: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0: 좋습니다.
1: 한번 비벼볼게요.
0: 워터프루프면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1: 느낌상?
0: 느낌상.
1: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0: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1: 네.
0: 바로 전 해볼게요.
1: 네.
0: 갑니다. 오! 어.
1: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1: 넘어가죠.
0: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사템입니다.
1: 네, 두 번째, 세컨.
0: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1: 아, 눈썹, 눈썹. 어, 이건 알아.
0: 뷰러 아니에요, 뷰러?
2: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2: 진심으로요?
1: 아, 다른 거였구나.
0: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1: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0: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1: 아, 속눈썹.
0: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1: 아.
0: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1: 오.
0: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하는 거는 계속 오래져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1: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0: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1: 네.
0: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 자
1: 히트
0: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1: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0: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1: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0: 맞아요.
1: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0: 그쵸?
1: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0: 네.
1: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0: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손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1: 어.
0: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뜻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0: 아니요.
1: 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0: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약간.
1: 어, 됐다, 됐다. 잡았다.
0: 오! 됐어요! 올라갔어!
1: 여기, 여기, 여기, 끝에.
2: 좀 다르죠?
1: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0: 네.
1: 근데 한 번씩 찝힙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0: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아, 그니까요.
0: 빅봉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0: 올라갔어요!
1: 올라갔어.
0: 오!
1: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이거는 그렇죠.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0: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이렇게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1: 근데 헤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0: 아, 건강, 어, 헤어데이.
1: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0: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1: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얘기해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0: 와우.
3: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1: 봐.
0: 되게
1: 스틱으로 된 거?
0: 네. 아, 그거요?
3: 잘 모르겠는데.
1: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0: 오.
1: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슥.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0: 맞아.
1: 놀라지 마시라. 뿅, 뿅.
0: 우와!
1: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0: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1: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0: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1: 야,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0: 형, 충격이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1: 어.
0: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1: 맞아요.
0: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1: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0: 네.
1: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0: 오!
1: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4: 끈적거리고.
1: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아니,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0: 맞아, 맞아.
1: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0: 잘 스며든다.
1: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0: 나쁘지 않아요.
1: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0: 오케이, 좋아요.
1: 자, 이제 이것도.
0: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1: 직접 가서 집에서?
0: 네, 집에서 와.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1: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0: 어, 그래요?
1: 왜냐면
0: 네.
1: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토닉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봤어봐요. 기대가 되는데.
0: 휘핑 크림 같은 건가?
1: 그렇죠.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0: 휘핑 토닉.
1: 가볼게요.
0: 네.
1: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0: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1: 촌촌이.
0: 오! 촌촌. 촌촌. 촌촌. 촌촌하네.
1: 진짜 촌촌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0: 예.
1: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0: 예.
1: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0: 오.
1: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어.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1: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0: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1: 맞아요.
0: 뭐 사실상 이제 고정력. 그쵸. 또 이제 볼륨감.
1: 그렇죠.
0: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0: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1: 오, 좋습니다, 이거.
0: 예.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1: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0: 그럴까봐.
1: 어, 새내기들 역시.
0: 우리 방송하길 잘했다.
1: 그니까, 좋은데?
0: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1: 아니, 동시에 집죠.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쵸.
1: 좋아요.
0: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1: 아니, 먼저 골라. 앵버. 아니, 먼저 골라. 앵버.
0: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0: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0: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1: 뭐야?
0: 오케이.
1: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0: 왜죠?
1: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저는 피부 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죠.
1: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0: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1: 좋은데?
0: 이건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의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다 다른게지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구쳤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지.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아.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he spot where warm spring wind lands first. Jeju-do, the island of wind.
1: 물질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고 물질하는 단골 유채 족바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0: Today's house is made with the nature of Jeju.
2: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0: The house built for our grandmother, who had never had a day off in her life, having devoted all her time to supporting her children. This is the home of Ms. Moon Song-in, the best female diver of eastern Jeju with beautifully preserved nature.
3: We 반영을 할까 이렇게 전통 가옥계 배치를 갖고 있는 안거리 밖거리 그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모사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건축가들마다의 약간의 어떤 개념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가능한 것 같아요.
0: The task of fulfilling living conditions for four generations while keeping traits of the Jeju area intact was harder than expected. So the process of building the house wasn't easy.
4: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마당이라는 공간은 좀 즐길 수 있고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작업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the habits of the past years, even the same space has different uses.
5: 이 마당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의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처음에는 이 마당이 전부 세면하고 그러니까 풀도 안 나서 풀면 걱정도 없고 또 농사를 지으니까 밭에서 뭐 곡식을 해오면은 마당이 넓기도 편하네. 이걸 깔아가지고 늘었다가 저녁에는 걷어들이고 그런 농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좋고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하수구를 만들면은 물이 잘 내려가고 좋고 물이 고이질 않아서 그리고 이 마당에 이런 잡풀이 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무들만 떨어 매일 나게 바로서 주섬적이요.
0: Befitting the island of wind, Jeju's grass and trees influence the living environment.
6: Oh, 이거 봐, 버섯 난 건 죽은 거야 지금 이거. 이런 것만 나고 안 나 지금 죽었어.
7: 아 근데 너무 불쌍해. 우리 뽑아주지도 못하고 진짜 오래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사실은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치? 아니 이게 저희 집에 원래 있던 제일 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가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여기는 꼭 살리자 이 나무는 집의 한 부분으로 그랬는데 제가 공사하다가 중간에 와보니까 잘려 있는 거예요.
0: It was a huge loss to see how the tree which had protected the family for so long died while the house was built.
7: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커서 전기톱으로도 안 잘리고 도끼로도 안 되고 뭐 장비가 다 안 돼서 다 자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아 버렸어요.
0: Its roots were so deep that it's regrettable to see its traces.
6: 어디서부터
0: The generational conflict regarding the house didn't stop there.
6: 이렇게 둘러 가지고 지금 요거 보이지? 요 밑에 뱀 들어간다고 이렇게 공구리 쳤었어.
8: 이렇게 다쳤었지. 완전 이렇게. 이렇게.
6: 어, 맞아, 맞아. 기억난다.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8: 맞아,
6: 쳐가지고.
8: 이게 뭐지? 약간.
7: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예쁜 뭐 철 망사를 하던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깨달라고 했더니 깰 때도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6: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지 하면서 호통을 한번 치셨는데
0: Since each different generation drew a complete work, some communication to satisfy them all was more than necessary.
4: 근데 그 할아버지 감나무는 왜 자르신 거예요?
5: 아, 그 밑둥이 막 썩어가고 너무 아름들이 되고 잎사귀가 막 젖어가고 하길래 이걸 잘라버리라. 이거 안 잘라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여기는 어찌 보면 토속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뭐라고 그래, 미신적인 것 같은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죽어가면은 집안의 운도 그에 따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4: 그 자른 나무에서 다시 잎이 자랐잖아요. 조금 나무가.
5: 이거 내버리면은 큰 나무도 안 될 것이고 이건 오죽이 떠지게 될 것 같아요.
4: 불쌍하잖아요, 근데.
5: 글쎄, 너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겠지만은 글쎄, 그 이도 전 감나무는 잘 잘라진 것 같아.
0: The building owner must feel wistful about the grandfather's decision to prioritize custom rather than interior design adding beauty.
4: 집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할아버지 생각이랑 아버지 생각이랑 저희 셋 생각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좀 할아버지 좀 설득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0: Mr. Park Man-sil also found his position in between his adamant father and son awkward.
9: 맞습니다. 난처 많이 했습니다. 전에 봤자 되지도 않을 거. 그냥 넘어가자. 누구보다도 제 아버지는 부모님은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수는 그걸 이해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0: Since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s stand out so much, there was a great tug of war over encompassing all four generations.
4: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말씀을 잘 약하세요. 약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 이거 할아버지한테 꼭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한 100 정도 전달 드리면은 한 10 정도밖에 전달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간에 껴서 난처하신 건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렇죠.
2: 2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0: 네. The second floor is wholly an area for the building owners.
10: 와, 여기에 큰 창문이 있네요.
2: 네. 네. 설계할 때 이제 계단 층계 따라 달라지는 조망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여기를 큰 창을 내주셨고, 실제로 저희 집이 행원리에서 지대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에서도 바다가 보이지만 네. 여기서도 바다가 정말 잘 보이고, 제주는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그런 날씨를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11: 그리고 저는 계단의 방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좋은 뷰를 딱 보고 돌아서서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계단을 올라오다가 이런 멋진 창이 있는 계단이 딱 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창고 공간도 생기고 네. 빨래 세탁기도 넣어놓고 네. 예, 그래서 구석구석 되게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0: Hallasan Mountain and Jeju Sea are in one place. The scenery of Jeju remains intact.
2: 아,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네. 저희 방과 2층 거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2층 거실입니다.
10: 와.
4: 와. 와.
10: 아까 계단에서 올라올 때의 그 멋진 장면이 여기 올라오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2: 네.
11: 거의 이 집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0: The grandfather-in-law, who sets much value on geomancy, refused to give up th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s a result, the work of nature offered by Jeju can be appreciated every day.
2: 사실 여기도 뷰가 가장 좋아서 그 소장님이 주신 여러 버전 중에는 방이 이쪽 편 바다를 바라보는 설계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점하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뷰 쪽에는 바다가 보이는 쪽에는 되도록 공용 공간을 배치해 주세요 해서 1층도 화장실이 이쪽으로 오고 2층도 화장실이 이쪽으로 오고 이제 여기까지 바다가 보이는 곳은 대부분 공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0: For Jeju's nature to be savored from every corner and space, all the small and large windows had wind roots built in to embrace Jeju's sunshine. You'll never be alone. I want you
12: for sure. Give me love. 그림의 한 풍경을 사계절이 계속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또 날씨 변화도 또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이 막 변화무쌍하게 보여지는 모습도 멋지고
0: Since it's an island with notably strong wind, the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the second floor weren't that easy.
2: 사실은 저희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야외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10: 네.
2: 그런데 이제 건축가분이 제주 토박이다 보니까 바닷바람의 무서움을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저희가 몇 번이나 그래도 해보면 안 되나요? 했을 때 절대 안 쓰실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Thanks to this native architect with a high understanding of Jeju's topography, needless trial and error were avoided.
10: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또 약간 전통적인 그런 창호가 있어서 집 전체 중에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2: 네, 원래는 여기에 그 두 면을 그 소장님께서 다 한식문으로 해서 네. 전면 개방할 수 있게 그래서 열었을 때 제2의 거실처럼 쓸 수 있게 제안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까 벽이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을 이제 벽으로 막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저희가 좀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아, 짓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게 과감하지 않고 한쪽 면이 열리는 것보다 이렇게 나무 기둥이 멋진 게 하나 서고 양쪽이 열렸을 때 바람길도 훨씬 잘 들고 개방감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좀 공기가 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고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2: 뭐 창문을 원하는 대로 바꾼다든가 없는 문을 필요에 의해서 새로 공간을 이렇게 뚫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집을 기억하면서 추억으로 이제 남기는 거겠죠.
2: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게스트룸으로 쓰거나 아니면 열었을 때 아이들이 거의 그냥 무대로 쓰고 있어요. 자기 무대로.
13: 하나 시작.
0: The great granddaughter's performance adds fun that can only be enjoyed in a four-generation household.
14: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 중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 그쪽에서 밥 먹고 다시 올라오세요.
1: 네. 아, 나중에 저런 무슨 배우 얘기가 나오는 거나 해주면 좋죠.
5: 삶이 재미도 있고 이제는 뭐 안정됐고 뭐 괜찮아. 특히나 우리 손자들 보면은 더 아깝고.
0: The spot where the Jeju wind over waves and volcanic cones arrives at Haengwon House to stay.
6: 와.
10: 야, 여기가 데크인가 봐요.
12: 네. 아니, 이 집은 진짜로 이렇게 코너 코너를 돌 때마다 와 소리가 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0: An area of leisure where the rough wind of Jeju can take a short respite.
2: 제주도에서 의외로 바다랑 한라산이 같이 보이는 집이 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날이 맑으면 한라산도 보이고 이쪽은 오름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또 바다가 보여서 되게 좀 뷰가 귀하다라고 네.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 와,
12: 지금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10: 그러게요.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일 좋은 방향의 뷰들을 다 갖고 있는
12: 4대가 모여 사는 집. Mm. 여기서는 단연코 제주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암 네. 그게 이제 조경으로도 돼 있고 이쪽 벽체로도 돼 있고.
7: 원래는 그 설계에 없었는데 저희가 집을 이제 짓는 동안에 옆집이 숙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차단해야 됐고 그래서 지붕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 집 안에서도 야외에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집 내부에서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10: 집 주변에 있는 돌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게 쭉 이렇게 집 안까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7: 네.
12: 이게 약간 녹스러워서 좀 속상하시겠어요?
7: 네, 그 이것도 사실은 공사하고 너무 생각보다 일찍 녹슬었어요. 이렇게 빨리 했는데 그 시공해 주시는 분들이나 뭐 인부분들이 말씀하시기 여기는 이렇게 저희 육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바다랑 먼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아니 이 정도면 바닷바람을 바로 맞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빨리 녹기 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도 포기했어요. 그냥.
12: 지어지는 집이 있는 곳의 자연환경을 잘 아는 분이 네. 지어주셔야 네. 예, 정말 제대로 그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0: They say a house changes along with tim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nd the lifestyle of the people residing in it. 4 generations live in Haengwon House, the passing of time seems to be slower here.
14: 이거 속과 익었죠. 너무 굽다. 우린 우리만 있어서 더 좋아. 그 뒤 하면 막 복잡해.
5: 그걸 맞고 그게 복잡하고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계각신 버릴 수도 있고.
0: Since 4 generations live in one house, their individual life areas are respected, but their common time is shared as a whole family.
14: 잘 먹으려구나, 얘. 잘 먹죠.
0: The dinner table filled with joyous talk and laughter is continued thanks to the will of the family.
7: 네, 원래는 진짜 원래 정말 작은 교자상에 그나마 나눠서 먹고 이랬는데 집 생기고 나서는 일부러 어머님이 식사 다 같이 하고 싶다고 크게 만드셔가지고
15: 만들어준 사탕 고맙습니다.
16: 아유, 착하네. 아유, 다원아.
7: 할머니, 다원이가 이거 맛있대요.
16: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할아버지가 혀를 잡고 살았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공간이랑 이런 것들 지켜내고 더 잘 가고 싶고 아이랑 열심히 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5: 그게 네, 지켜볼게요. 네. 그 이상 뭐 크게 기대하지 말고 네. 그 현장을 주제에 나가면 저는 만족해요.
17: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18: 자, 우리 이제 할머니 집 가자. 다원이도 일로 와. 그 순세가 오니까.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해줘. 똑똑똑.
15: 할머니 우리 왔어요.
14: 아이고 나들들 이리 와 이리 와.
0: While the distance leading to it is not even 5 steps long, the outside unit of the great grandmother is always a new one for the children.
14: 아니 이뻐라.
18: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한테 그 순세 이야기해달라고 그래.
15: 엄마 그 순세 보여줘.
18: 할머니 그 순세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원아, 할머니가 이야기해주신대. 일로 들어와봐. 진짜 그 순세 이야기야.
14: 그 순세? 알려줄게.
0: Stories of old times told by their great-grandmother are more fun than any fairy tale. The children's chatter fills up the outside unit.
14: 우리 손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크니까 아까워. 손주 오시면 아무도 안 댕기면 안 좋추게. 경하지만은 우리 동네 사람도 아이고 손주들 그 만실의 아들들 왔구나 경하여.
18: 제가 어릴 때는
4: 사실 이제 할머니 집에서 말썽도 많이 피우고 뭐 깨 같은 거 널어놓으면은 제가 거기다 물 뿌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시감자 심어놓으면 그 다 캐가지고 갖고 오고 막 이런 집이었었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저희 애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걸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좀 진짜 묘한 감동이 오긴 해요.
18: 매운 고추?
0: Precious everyday occurrences that would have been missed had the house not been built. They will become memories which they can look back on later.
14: 엄마 말 잘 들어.
4: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배로 가는 목적으로만 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지낼 수도 있고 애들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할머니 집 여기 있고 저희 주방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무 가지고 건너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고기 가지고 여기로 건너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건너가기도 되고.
0: Hang One House brought together scattered family members and made their lives more plentiful.
9: 집을 깨끗이 관리해야 우리도 좋고 아들 내도 좋고
0: Thanks to the warm and cozy house, concerns about the aging parents and the children who will grow up to see busy days give away to a comfortable daily life filled with joy.
19: 일단 여기 통창에서 보면 바다를 보고 매일 바뀌는 바다의 모습, 바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면 뭐 다른 세상에 대한 다른 관심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The belief that Hangwon House with Jeju's nature is firmly protecting my family.
9: 여기도 팥이 있구나. 여기도 팥이 아직도 있구나. 어, 이게 팥입니다, 팥.
0: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at will happen if you believe in them.
9: 아무래도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성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Mm-hmm.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5: 옛날 사람들이 제주도 집을 지을 때 기본이 성주를 내리지 않으면은 좀 찝찝해.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생각 먹었고 그래가지고 성주를 내려서 오늘날이 이러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잖아요.
9: 아, 그건 나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얼마 드냐, 얼마 예상했냐 했더니 비용이 상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5: 돈도 꽤 들었지. 스님한테 한 돈백 주고 또 이 재물 하는데도 한 돈백 들고 한 2-300 들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4: 근데 아버지가 공사비 2-300 없어가지고 막 가슴 졸이고 있을 텐데 할아버지한테 2-300만 원 더 내셨네요.
9: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집이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저축해서 돈을 다 꺼내서 드렸어요.
4: 저한테 좀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돈 없다고 매번?
5: 근데 그것 때문에 편안했다고도 할 수는 없지.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래. 마음이 편안해. 죄를 지내버리면 죄신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 생겨요.
9: 아버지 말씀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합니다.
0: Thanks to the grandfather's reasonable stubbornness, the trust in Hangwon House must have taken stronger roots. 아빠, A warm house with four generations, where young buds can play freely and breaks can be enjoyed within hectic lives. 이 is the house that embraced the family with Jeju's wondrous nature. 정말로 그대가
10: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3대냐 4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대 한 대가 각각의 우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와 우주가 같이 만나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잘 표현된, 건축적으로도 잘 표현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know.
1: Hello.
2: 여기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지금
0: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2: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0: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1: 40분
0: 40분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에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0: 어떻게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1: 各路线可以全天在所有的停靠站点自由上下车。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버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 앉아서 잠깐 그렸던 것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각의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라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곳은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게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다 올라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 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0: 테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1: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0: 많아요.
1: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0: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네. 아시죠?
1: 아, 그럼 알죠.
0: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1: 긴 벤치.
0: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1: 아.
0: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1: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0: 멋지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0: 구경할까요?
1: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0: 네.
1: 한번 둘러보실까요?
0: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2: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2: 남주인공이 한번
1: 돼보실까요?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봐도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0: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1: 네.
0: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1: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1: 아, 진짜요?
0: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1: 승룡이요?
0: 네.
1: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0: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1: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0: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2: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2: 아.
3: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3: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 근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3: 네.
2: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1: 네.
2: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3: 네.
2: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3: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1: 아~
2: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1: 네,
2: 같은
1: 네.
2: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3: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1: 아.
2: 아니면 현대서에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2: 네.
1: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2: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흙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0: 그렇죠.
2: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1: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2: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1: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1: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예정이요.
0: 아,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1: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3: 시간 많아요.
1: 네.
3: 많아요.
1: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섹스 인 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따 쓰러지니까 좀 세워놔.
2: 아,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 제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2: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우리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0: 안녕하세요.
1: 네.
2: She has lived in Korea for nearly 2 years, and it's her first time climbing a mountain since she was born 23 years ago.
3: 한국 분들한테 가을이면 무조건 단풍이죠. 근데 제가 비기너거든요. 등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친구한테 단풍 보고 싶은데 등산 체험하고 싶은데 어디서 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무조건 설악산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악산 왔어. 오늘 제대로 한번 등산 문화, 한국 K 문화는 제대로 느껴보려고요.
2: Emily from Germany wants to visit a mountain to see the fall foliage. Will she be able to ascend 설악산 mountain? Down for a bit, my friend. A fan of Korean culture, Emily visits 설악산 mountain to see autumn colors for the first time.
3: 이게 뭐지? 상인 건강 수칙. 어떻게 스트레칭 해야 될지 나오겠니? 둘, 셋, 넷.
2: Isn't she using too much energy before hiking?
4: 갑자기 스트레칭을 왜 하시는 거예요?
3: 친구가 그 산 올라가기 전에 꼭 스트레칭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칭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뭐 자신의 체력이 많은 상연 계약을 수리하셨습니까? 현재 몸 상태는 양호하십니까? 23살인데요. 이거 좀 웃기네요.
2: After warming up, Emily begins her ascent.
3: 물산 바위 31km밖에 안 돼? 갈만한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보고 싶으니까요. 빨리 가야죠.
2: She is going to hike on the Ulsan Bawi Rock Trail. It only takes 2.5 hours to reach the top. Even beginners can do it easily.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3: 이런 거 예술이죠. 너무 멋있어요. 이런 길도 만들고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저 조금 빨리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지요.
2: What did she see?
3: 우와. 이게 흔들바위 맞는 것 같아요. 아, 가까이 오니까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무서워.
2: Emily wanted to visit this place someday when she had a chance to climb 설악산 mountain.
3: 흔들바위 진짜 흔들렸어. 흔들바위 아닐까요? 진짜 신기해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왜 흔들바위라고 해요?
5: 이게 바위 위에서 이렇게 밀면은 조금씩 움직인다고. 그래 흔들거린다고 흔들바위.
3: 진짜 움직여요? 어떻게? 네. 떨어지면 어떡해요?
5: 아니죠. 4월 1일 날 만우절 날 흔들바위 가서 친구들끼리 가서 막 밀었더니만은 9월은 늘어졌다. 이제 그런
3: 그 아 그런 약간 장난치는 친구들.
5: 네, 장난치는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저희 가서 흔들어 갑니다.
3: 저희도 같이 가요?
5: 네.
3: 한 명, 두 명씩. 셋, 넷, 다섯. 여세요. 저희도요?
6: 하나, 오케이,
3: 둘, 셋.
6: 헤이.
7: 하나. 아, 꼼짝도 안 하네. 하나, 둘, 셋. 약간 움직이는 거 같아.
5: 조금 움직이네. 넘어갔네.
7: 움직여.
6: 떨어질 것 같아요.
3: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많이 흔들어. 좋아. 성공.
7: 우리 하나.
3: 사진 찍으세요.
7: 같이 찍어요?
3: 아, 같이 찍어요?
5: 같이 찍고. 하나, 둘, 셋.
2: Making friends with strangers is the charm of mountain climbing.
3: 야, 이제 흔들바위 성공했는데 울산바위 1km 나왔어. 갈 수 있지. 금방 가죠, 1km. 자. 솔직히 한국 느낌 안 나요. 뭔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는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처음 봐요, 이런 거. 독일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산 안 올라가 봤지만 이런 거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 울산바위다. 꼭 뵙겠습니다. 기다려. 얼마 안 남았어. 가자. Wow, 숨이 오, 좀 막히네요. 아유, 숨이 막혀요. 아유.
2: Do not overestimate the distance.
3: 올라가요. 오, 여기, 저기,
2: There is a reason this iconic mountain in Korea is so famous.
3: 이렇게 돌많은 계단 처음이에요, 살면서. 와, 진짜 근데 배우는 거는 운동화는 안 됩니다. 운동화 진짜 안 됩니다. 다른 신발, 밤에 등산하러 갈 때 다른 신발 사야 돼요. 그죠?
2: It looks like the proverb,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is universal. Where is her confidence now?
3: 계단이 대박인데 다리가 진짜 힘들바위 됐어요. 완전 힘들바위보다 힘들바위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2: Her first ascent turned out to be far from easy, but at the end of hardship comes happiness. She finally sees the fall foliage of Seoraksan.
3: 와, 드디어 찾았어요. 단풍이네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2: The colorful foliage welcomes the hiker. It looks all the more precious after the difficult climb.
3: 진짜 사람 열심히 뭐 하면은 상은 받아요. 제 상이에요. 땅봉. 이거 다 아까 풀렸어요. 힘듦이 흔들리는 거 다 이제 울산발만 도착하면 100% 풀릴 거예요. 이제 한 80% 풀렸어요. 땅봉이 보여가지고.
2: But it's still too early to celebrate. Now she has to climb a 200-meter vertical rock.
3: 죽이려고 와 노력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1: 예, 수고하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얼마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1: 아니요.
3: 아니요?
1: 내려왔다 한 15분 내, 7분 내려왔어요.
7: 하지만 20분은 더 내려온 것 같은데.
3: 많이 남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아유, 다 너무 친절해 하셔서 얼마나 힘들어도 기분 나요, 진짜. 다 똑같은 소리 나네.
2: The staircase leading to the top turns 24 times. What awaits Emily at the end of this long staircase along the giant rock?
3: 와, 해냈네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2: She finally arrives at the top of the rock.
3: 예쁘다. 너무 예쁜데.
2: Colorful leaves on the snow-white rocks create a breathtaking view.
3: You know 오늘 설악산도 처음이고 등산도 처음이고 동해바다도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경험했던 거 진짜 한 번에 다 올인원 느꼈어요. 진짜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죄송해요. 아마 23살인데 그래도 그렇게 힘드냐? 힘들어요. 진짜 돌에다가 계단, 계단에다가 돌, 돌에다가 계단. 제가 돌이랑 계단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웃어요. 왜 웃냐? 너무 그림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고 그냥 동해 바다 이렇게 예쁜 줄도 몰랐어요.
2: After taking in the beautiful view, it's time to enjoy good food. Emily visits a fishery market in Jumunji.
3: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아, 여기는 뭔가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다양한 거, 진짜 다양한 거 있고 제가 진짜 독일에서 살면서 못 봤던 거 진짜 너무 많아요. 막 제가 세상에서 있는 줄 몰랐던 생선도 많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약간 놀이공원 온 느낌이야. 뭔가 놀면서 근데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윈윈이죠. 와, 사장님, 이게 뭐예요?
7: 예, 문어예요.
3: 문어?
7: 예.
3: 예, 저 나오는 거. 어머. 얘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7: 아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해산.
3: 아니, 여기서 원래 이렇게 검정색은 아, 얼굴을.
7: 먹물. 네. 건드리면 화가 나면 내가 여기서 먹물을 팍 싸요.
3: 아. 물어. 이게. 물어요?
7: 얘 종발이. 다리에 붙는 종발이.
3: 재밌어요. 이렇게 조금. 스폰지 약간. 어떻게 설명해? 스티키 느낌. 제가 아니, 미끄러워져. 친구 미안해, 괴롭혀서. 아, 되게 작해요. 고생했어.
2: Emily witnesses firsthand the freshness of seafood straight from the ocean.
3: 아니 저기 무슨 귀여운 빨간색 뭐가 보이는데요? 뭔지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게 뭐예요?
8: 홍게.
3: 근데 왜 이렇게 이미 그 약간 익인 거예요? 요리하신 거예요?
8: 아니에요, 원래 색깔이에요.
3: 원래 색깔이래요?
8: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갛다 그래서 홍게라고 그래요. 단풍이 좀 불고 이제 날이 차가웠을 때는 이제 살이 차올라서 이제 여기 몸에도 살이 붙고 가슴살이 꺾여서 맛있어요. 단맛도 가요.
3: 그럼 제가 잘 왔네요. 아, 한번 고를까요? 근데 약간 쳐다보니까 너무 미안하면서 이 친구 꼭 너무 맛있게 먹을 건데요. 사장님 대신 진짜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얘요?
8: 얘가 더 나아요.
3: 얘?
8: 예. 예? 네.
3: 그럼 얘로 갈까요? 너구나.
2: Red snow crabs taste the best in the fall. It's definitely a must try. They taste the best when steamed briefly over hot water.

0: all foliage.
1: Wow, 왜 이렇게 많아요? 저 진짜 한 마리 산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거 5만 원이라고?
2: 5만 원이에요.
1: 대박.
0: When it comes to red snow crabs, no place is more generous than Chumunjin.
1: 자, 사장님, 저 이거 어떻게 먹어요?
2: 반님 보시면은 계산해서 그다음에 이 관절에 아래쪽을 살짝만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팔면은 이렇게.
1: 이렇게 살이 나오는구나.
0: Red snow crab legs taste nice and sweet when the seawater becomes cold.
1: 와. 아니,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았죠, 제가? 독일에서? 진짜 맛있어요. 어떡해요?
0: Emily gobbles down the delicious crab, oblivious about everything else. This time, cooked rice is mixed with the flavorful crab intestines. No other seasoning is needed. Just a bit of sesame oil and crushed dried seaweed will do the trick. And spicy noodles cooked with the red snow crab are simply irresistible. How is it?
1: 역시 참기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고소한 맛이 있어요. 섞어 있어요. 진짜 역시 나머리는 항상 국물이죠. 국물 왜 이렇게 맛있죠?
0: Her fatigue from hiking disappears in an instant. When you're on the East Coast, this is a must-see. Emily visits a beach to see the first sunrise in her life.
1: 어제 단풍 보는 거랑 완전 비슷해요. 하늘색도 지금 완전 파란색이고 또 약간 핑크, 빨간색, 이런 오렌지 색깔, 노란 색깔 다 섞어서가지고 진짜 단풍이랑 비슷해요.
0: The ocean seems to be upset that autumn is almost over. As the sun rises above the sea, the sky turns colorful like the fall foliage. After experiencing the joy of autumn in Korea, Emily will always look forward to this exciting season.

0: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와, 간다 간다 간다.
2: 잘 부탁드립니다.
1: 여기가 그 거기다 화.
3: 여기도 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다.
4: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5: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죠.
4: 자연의 조각칼.
1: 자연의 조각칼.
4: 전설의 행각칼.
1: 멋있다 이거.
4: 그런 거
1: 자연의 조각칼 진짜 멋있다.
4: 그런 거지.
6: 아, 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긴 하다. 여행 가서 자전거로.
7: 나는 커서 목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0: 아우, 쌀쌀합니다, 아침. 공기가.
1: 잘 주무셨어요?
0: 잘 잤습니다.
2: 와, 이제 아침에 또 여기 또 어떻게. 와,
0: 분주해, 분주해.
2: 와,
0: 분주해.
2: 와, 배크다.
0: 목포는 뭐다? 목포는?
2: 항구다.
0: 항구지라. 항구지라. 목포 앞바다 해도 뭐 섬이 많고 또.
2: 그쵸.
0: 뭐 목포 신안 연계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
2: 고등학교 때. 네. 여기 이제 서울에 전학을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방학 때 내려와서
0: 아.
2: 배 타고 명사심리해적장이라고
0: 아, 네. 저기 비금도 있는 거
2: 비금 옆에
0: 그 원평항 동쪽에 있는 거
2: 네네네.
0: 알지 알지 저희는 오늘 이제 비금도랑 도초도
2: 비금하고
0: 도초도
2: 도초.
0: 요건 사실 이제 신안에 속한 데서
2: 아, 신안군이잖아요 네.
0: 비금도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북항 선착장에서도 탈 수 있고
2: 네.
0: 좀 규모가 큰 저 항동 쪽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2: 어, 그쪽 있죠.
0: 거기서도 탈 수 있어요.
2: 거기 엄청 크잖아요.
0: 차이가 뭐냐?
2: 네.
0: 거기는 쾌속선
2: 네.
0: 한 1시간 남짓.
2: 어.
0: 여기서는 한 2시간 정도. 왜냐면 이제 뭐 암태도 이런 데 들르기 때문에.
2: 아, 네, 저희 아버지 고향이
0: 우이도.
2: 도초면 우이도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2: 네.
0: 그 도초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2: 네.
0: 이번 여행은 그 우리 오배우님의 뿌리를 찾아서.
2: 나의 뿌리를 찾아서
0: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네. 싶고. 저는 이제 배를 타고.
2: 네.
0: 안에 뭐 삶은 달걀이라도 있겠지?
2: 저 살짝 배고파요.
0: 배고파.
2: 3봉 1봉이라면서요.
0: 목포는 항구지라 이거 되지만 네. 목포는 요즘 말로는
2: 네.
0: 먹포지라.
2: 먹포지라.
0: 먹포지라.
2: 아,
0: 맛있는 먹포지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2: 자, 갑시다. 네.
0: 갑시다.
2: 네.
0: 근데 생각보다 배가 크다.
2: 그죠, 그죠. 커.
0: 목포야, 안녕.
2: 아~
0: 목포요 잠시 안녕.
2: 목포요 잠시 안녕.
0: 잠시 안녕. 신안 댕겨 올게요. 어, 이거 충청도인가?
2: 갔다 올게.
0: 갔다 올게.
2: 와.
0: 간다.
2: 간다. 움직인다 이제. 와.
0: 선생님 이제 우리가 비금도 가잖아요.
2: 네네네.
0: 비금도랑 도초도
2: 네.
0: 두 개가 다리로 연결돼 있어.
2: 어...
0: 서남문대교라고.
2: 서남문대교.
0: 그래서 이제 두 섬에 계신 분들은 편하지 왔다 갔다.

0: 비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어요?
1: 저는 예전에 비금이 무인도라고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너무 애기 때여가지고
0: 그리고 아마 이따 우리가 보긴 할 텐데 네. 겨울 동화.
1: 네, 네. 가을 동화.
2: 아, 가을, 겨울 동화.
1: 가을 동화. 가을 동화.
2: 아, 찍어서 그래. 네.
0: 그분이 왜 사계 연작 시리즈 찍었잖아요. 네. 봄의 알츠.
2: 봄의 알츠도 있어요.
0: 거기 그게 비금도에 있는 한우놈 해변이라고 거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로 이제 하트 해변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2: 하트 해변.
0: 근데 사실 비금도가 제일 유명한 건 소금. 천일염. 염전.
2: 신안 앞바다니까.
0: 그렇지.
2: 아, 신안이니까.
0: 국내 소금 생산량의 몇 프로를 신안군이 담당하고 있을까?
2: 90%.
0: 90%?
2: 네.
0: 거의 다?
2: 네.
0: 어, 짠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쓰셨는데? 좀 낮죠?
2: 좀 낮죠?
0: 낮죠?
2: 아, 너무 썼나?
0: 너무 썼어.
2: 아, 근데 신안 소금이 좋잖아.
0: 워낙 유명하니까. 약 70%.
2: 70%?
0: 그것도 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천일염 최초의 염전이 있던 곳이 만들어진 곳이 네. 비금도.
2: 와,
0: 비금도. 유명하지. 와.
2: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나 목포 사람 맞나?
0: 괜찮아요. 전설의 여행작가는 여행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나 진짜 모른다.
0: 사실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2: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0: 그 유명한 하트 해변, 일명 하트 해변.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2: 염전.
0: 이게 1946년이래요.
2: 근데
0: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다 드셔야 돼요.
0: 그럼. 그럼. 그냥 좋은 거지. 별다른 뭐 필요한 거.

0: 여기 여객실.
1: 아, 여객실. 우와, 네. 이거 봐, 이거. 240명 탄.
0: 오, 많이 타네.
1: 얼마나 크길래 240명 타지?
0: 누워갈 수 있는.
2: 아, 이렇게 누워갈 수 있는.
3: 아, 되게 따뜻해.
1: 따뜻해, 따뜻해. 아, TV도 있고.
3: 갔다가.
1: 왜? 네?
3: 갔다가.
1: 아, 구경하실, 구경하고 있으세요.
0: 너무 따뜻해.
2: 엄청 따뜻해요?
0: 너무 따뜻해.
1: 와,
0: 너무 따뜻해.
1: 240명이면, 와, 여기 사람 진짜 예전에.
0: 그치.
1: 많았을 때는.
0: 그치.
1: 그러면. 출출한데 매점이란다.
0: 아, 좋지. 예, 예. 너무 납지가 있나?
1: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진짜 있나 봐. 고마워, 진짜. 배에서 안하고를 판다고?
0: 아, 사장님, 불가능해. 진짜 배 안에서 병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병어.
4: 다 있어요. 해 떠갔거든요. 방금 떠거든요, 미너랑.
1: 어머, 오배우.
4: 예,
1: 네. 있어.
4: 미너랑.
1: 미너도 있어, 있어, 심지어.
4: 여기 한 마리는 말리고요. 지금 말리려고 이제 간에 넣고 다 있어요.
1: 아, 배 위에서?
4: 예, 예.
1: 아, 뭐,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배 위에. 사과 옆에 미너가 있어. 사과.
0: 아, 좋아. 아버지, 좋아. 아이까지 마. 이 글자로는 왜 그래? 어머님이 이 매점 하신 건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4: 지금 18년 넘었어요.
1: 와, 똑같은 배에서?
4: 네.
1: 이 배에서 18년? 이 배에서만?
4: 이제 배가 두 번 바꿔졌어.
1: 아, 두 번 바뀌어가지고.
4: 네,
1: 예전 철선 아니었어요, 완전히. 네, 철선, 그냥 완전 철선.
0: 그 18년 하시면 그때 따님이 태어나기 전이겠네.
4: 아니요, 이제 학교 다녔죠. 28살인데.
5: 이거 나와서 겨울
4: 철선 보시면 안 돼요?
1: 아이. 아니, 저,
0: 아니,
1: 저는
0: 안 돼, 안 돼.
1: 라면이, 아니, 먹고,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4: 아니, 같이 먹어요.
0: 아, 미치겠네.
1: 야, 민호가 웬 말이냐.
0: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1: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민호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철이 아니라고 안 걸렸는데.
0: 그러니까 어제
1: 배 민호가 있네.
0: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먹어도 돼요?
5: 네.
0: 먹어도 돼요? 이런 건 많이 먹어봤겠다, 그지?
1: 아, 지겹지. 아,
0: 그렇지. 이거 서울에 얼마인 줄 알아? 엄청 비싸요, 민호에.
1: 많이 비싸요.
0: 엄청 비싸.
1: 아,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근데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생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조금 주자.
0: 와.
5: 이것도 이제 아. 얼마 못 돼요.
0: 나 아침 9시에 민호회 먹긴 처음이야.
1: 저도 그래.
0: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1: 아니, 딱 봐도 뭐 갓김치에다가.
4: 여기다가 싸서 먹어봐요.
0: 아, 나
1: 미치겠네.
4: 아이고, 이국도 이제 끓이고 있는데, 그놈에다 다 끓여봐.
0: 배 매점에서 홍어이국을 끓이신다고요? 야, 관자 먹었네.
1: 이거 볶음, 볶은 거.
5: 네.
0: 이거 김치, 김치
5: 볶은 거.
0: 그치, 김치 지진 거지.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5: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고 그래. 많이 알아요.
0: 홍어국도
5: 많이 알고.
1: 아, 홍어국을 또. 아, 이날 이거.
0: 아이,
1: 좀 다르다.
0: 이게 좀 됐어요, 이게.
1: 아. 여기 이제 여행 작가님이세요.
5: 아, 그래요?
1: 네, 뭐. 네. 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5: 아, 서산동.
1: 둘째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초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 하시죠, 지금.
4: 어? 진짜?
1: 예!
0: 어?
1: 네.
4: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삼방도 치고 그래요.
0: 아니, 어머니.
4: 저번에 너 따라고 가버렸단께.
1: 삼봉 좋아하세요.
4: 어,
1: 삼봉 좋아합니다.
4: 야, 나도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1: 이달 말?
4: 어.
1: 왜요?
5: 손님이 없어요.
4: 너무 안 되니까 이제.
5: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1: 아 이거 안 이용을 안 하니까
5: 남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1: 그렇지. 굳이 배를 안 타는 건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미어. 와,
1: 비금 비금.
0: 비금.
1: 고마워.
2: 와, 왔다 왔다 아, 왔다.
1: 비금도 왔다. 저기 그, 그 상징 그
0: 여기 예, 예. 비금도. 예, 예.
1: 저건 무슨 새일까?
0: 송골 매.
1: 매인가? 이게 섬 이름이야 사실은. 이름과 네. 관련 있는 게.
0: 이거는 날비 아니야?
1: 날비자. 요거는
0: 금.
1: 날짐승 금자. 새. 날짐승.
0: 그러니까
1: 예. 그렇지 그렇지.
0: 얘를 얘기하는 거지.
1: 그래서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따라해가지고 비금도고 여기 이제.
0: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거.
1: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0: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등산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이제 비금도에 네. 저 같은 네.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오... 트레킹 코스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지.
0: 아 그래요? 네.
1: 자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0: 선왕산.
1: 네.
0: 아래쪽 다 보이겠다 그러면.
1: 그지.
0: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
1: 그것도 그렇고 아, 그걸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그건 볼 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 핫헤븐 있잖아.
0: 핫헤븐.
1: 한우놈 해변. 네.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1: 아, 아주 힘들진 않겠지.
0: 아 그래도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정확히 뭘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글이 있기 독수, 쉽지 않잖아요.
1: 독수리가 있긴 해 그지. 매나 매인가? 네.
0: 독수리배. 그러니까. 이거 누가 물어봐야 되겠다. 저기 얘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3: 독수리 같은데.
0: 독수.
1: 아버님
0: 같은데 여기 사실.
3: 아, 나 여기 안 살아요.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0: 어르신, 이거 독수리예요, 매예요?
4: 독수리 아니야?
0: 독수리 매? 독수리.
1: 아버님도 여기 안 사시죠?

0: 바르다. 아, 바로 절이 있네. 바로 세야지. 촛불 켜는 데가 있다. 드리빙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1: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2: 또 나오셔야죠.
3: 사는 일은 알 수 없으니까.
2: 안 바쁘시잖아요.
1: 근데 여기 뷰가 좋긴 좋구나.
0: 완전 좋아요. 저 봐봐.
1: 와, 이렇게.
0: 아, 하트해변. 하트해변.
1: 아니 아니 아니.
0: 그러면
1: 하트해변 그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0: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 아니에요?
1: 그럼.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와. 아, 고서 저수지네. 고서.
0: 고서.
1: 고서 저수지.
0: 가다가 또 여기서 물 한 앉아서 물 한 잔 먹어야 돼. 여기 길 없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니 저리 그냥 넘어가면 돼.
0: 아, 넘어가면 돼.
1: 어, 깜짝이야. 어, 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건 못 올라가지. 이거는 뭐 암벽 등반 저 김진 선수. 왜 그래?
0: 네?
1: 왜 그래?
0: 아니 그냥 뭐 해봤어.
1: 잠깐만, 어, 멋있긴 하다. 어? 어, 그 아웃도어 광고 같아 지금.
0: 이렇게?
1: 어. 오! 천문, 천문 암벽 등등가야.
0: 어,
1: 주주주주주.
0: 서산사. 0.4km. 저희가 한 400m 왔나 보다.
1: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해수욕장 보이겠지.
0: 아, 이쪽 얘기했나 보다.
1: 그렇지, 그렇지.
0: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1: 설마.
0: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1: 진짜 돌들이 많긴 많다. 네.
0: 이 돌을 지나가는 건가 봐.
1: 에이.
0: 진짜로.
1: 아이.
0: 아, 진짜로. 이 길이 있어, 이게 걸어가는 길이. 왠지 여기 올라가면 그 하트해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시죠.
1: 네.
0: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1: 오. 오. 오, 오, 오.
0: 저게 해수욕장인가 봐요. 하트.
1: 우와. 그래. 저게. 네. 그 유명한 하트해변. 일명 하트해변. 근데 오 회원님.
0: 네.
1: 미안한데.
0: 네.
1: 원래 그 데크가 있어야 되거든. 전망대.
0: 아, 보는데.
1: 어, 딱 전망대 있고 나무 이렇게 데크 돼 있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그 데크는 없어요.
0: 이런 게 데크 아니?
1: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하트해변인데 조금 밋밋한 하트잖아 지금.
0: 그렇구나.
1: 약간 사랑의 식은 느낌의 하트.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갈림길 우리는 표지판에 이렇게 하트. 왔잖아.
0: 해수욕장 쪽으로
1: 왔지.
0: 네.
1: 올라가는 것 같아.
0: 정상적으로?
1: 그럼 거기 데크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0: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면서요.
1: 죄송한데, 아, 그래, 내가 세상 형인데, 아, 밀겠네. 흑경사인데.
0: 아, 그래도 대충 윤광은 보여요.
1: 아, 근데 뭐,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데, 쟤라고 뭐 안 바뀌겠어?
0: 내 눈에는 지금 완벽하게
1: 하루하지. 우리가 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
0: 하트.
1: 하트. 죄송합니다.

0: 이런 시간 너무 좋아.
1: 아니
0: 마을 산책.
1: 이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근데 나 집이 다 파래요.
2: 저거는 병원인 건가? 보건소? 혹시?
0: 그런 것 같은데?
1: 주사기처럼.
0: 저기 우체국도 있어.
1: 아 우체국도.
0: 신안군이 다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특정한 섬마다 특정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때 신안 퍼플 섬이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안좌도, 박지도, 반월도 요 세 개 섬이야. 그리고 세 개 섬은 다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안좌, 박지, 반월. 옐로 섬도 있어.
1: 어, 진짜? 그럼 그 섬에 가면 지붕들이 다 노란색.
0: 그리고 이제 노란색 꽃도 많이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 도초도는 보시는 것처럼 블루.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금에서 도초 넘어서 초입에 있는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예정에 없이 그냥 내린 거잖아요.
1: 여기 진짜로 나중에 드라마, 멜로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1: 되게 예쁠 것 같아요.
0: 그렇지.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에 기대는 게 또 여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우연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 마을 산책. 너무
1: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도 잘 모르는.
0: 알았어.
1: 현지인도 잘
0: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전설의 여행 작가인데. 뭐 이렇게 좀 포장 좀 해줘요.

0: 이게
1: 그
0: 염전. 기금이나 도초나 오배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1: 와, 당연히 없었죠.
0: 지금 이제 거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1: 염전.
0: 이게 1946년이래요.
1: 근데
0: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예요.
1: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겨울이라서 그런 거.
0: 그렇지, 그렇지. 날이 더워져가지고 쨍쨍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지. 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1: 소금이 온다.
0: 소금이 온다. 오지호가 내 마음속에 온다.
1: 예?
0: 소금이 온다. 그러면서 뭐 이제 소금 결정체도 생기잖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리로 이렇게 미는 거야.
1: 그렇지.
0: 그럼 이제 쌓이는 거지.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쌓이면
1: 햇빛이
0: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똘똘똘똘 밀어가지고 저기 창고 같은 데 있잖아. 예. 저기다가 실어 놓으면 맛있는 소금산이 이제 생기는 거야. 연부들이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 경건한 종교의식 보는 것 같다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요것만 싹싹 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죽을 맛이래. 이게 제일 힘든 노동 중에 하나래. 생각해봐.
1: 그렇죠. 햇볕에
0: 가릴 게 없잖아.
1: 갈 게 없죠.
0: 밑에서 어우 그냥 그럼.
1: 젊은 친구들이 도해지로 나가니까.
0: 그렇지.
1: 뒤로 나가니까 더 인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0: 그래서 지금 사실 염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거지.
1: 그냥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0: 염전을 그냥 다른 형태로 뭐 이용을 한다는 거지. 마음이 짠이요?
1: 더 열심히 일해야죠.
0: 어쨌든 그게 조금 유명한 거지.
1: 아, 근데 진짜 크다.
0: 그럼.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Hello, Korea subscribers. I'm Seyoung Kim, and I'm a Deputy Director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gital Public Diplomacy Division.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term ODA? ODA, 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about countries joining forces to build better and brighter futures. The Republic of Korea went through a transformation from a country that received assistance into one that provides it, a rarity in modern history. Korea is sharing its development experience in education, public health, and much more with global partners to build a better futu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set a new vision and goal of creating sustainable and innovative changes that support youth and their futures. Here at Korea's Weekly, we look forward to bringing you more stories of Korea's ODA initiatives. Education was a major driver behind Korea's own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In fact, research shows that education is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economic growth. Education and job training are essential for youth to achieve their dreams and for economies to thrive. As such, Korea is paving the way for young Uzbeks to shape their own futures. Let's see how education can lead to a brighter future. Welcome to Tashkent, the capital of Uzbekistan. Tashkent is famous for its iconic landmarks, such as Amir Temur Square and the Minor Mosque. The Korean embassy here oversees various ODA projects, so let's head inside and find out more.
2: 안녕하세요. 우선 코리아즈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ODA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2: 제가 듣기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ODA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3: 한국은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나요?
3: 사무관님,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2: 글쎄요.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이 약 20% 정도인데요.
3: 놀라지 마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3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이 무려 64%예요.
2: 진짜 많네요.
3: 맞아요. 우즈베키스탄은 젊음이 가득한 나라예요.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돕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 네, 궁금해요.
3: 그럼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의 꿈이 자라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고 오시겠어요?
2: 네, 좋습니다.
1: Right now, I'm at the Tashkent Vocational Training Center. The first of its kind.

0: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ODA 사업이 좋은 토대가 돼서 우리 기업 수출 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하고 관계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흔히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형제 관계라고 하는데 정부 간의 협력만 가지고 형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즈벡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고 양국 교류에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해줘서 양국 관계가 형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점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잘 둘러보고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2: 네,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또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육이 곧 기회구나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어요.
2: 저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청년들이 함께 그려나갈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 대사관과 코이카의 앞으로의 활약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다음 ODA 편에서는 우리과 문빈 행정관님이 우간다를 찾아가 농업 분야에서는 어떠한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3: 감사합니다.
4: 사랑 할 수 있어요.
5: 코리아스 화이팅!
6: 코리아스 화이팅!
7: 코리아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내가 던져라야 약수 삼천리 친교가 끊어지고 북해 말 허안이 없으매라 이 화해에도 여도를 꾸도 밤비울지 정막히 흘러앉아 성살려면 지왕철로라도 자하는 난절이라 무심한 호전몽은 천리그오락가락 청불자욱기우 피불자성이라 오창탄으로 화주월세 보냈더니 진

0: 여러분, 여성 국극은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이랍니다. 남장을 한 여성 배우들의 연기, 화려한 색채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낸 혁신적인 의상, 웅장하고 새로운 무대 장치, 따라 부르기 쉬운 시민요풍의 새로운 판소리 노래여서 여성 국극은 당시 민족 오페라라고 불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 국극의 전성기 시절을 이끈 중심에 오늘 변사또 역을 맡은 이소자, 월매 역을 맡은 조영수, 당대 최고의 악역 배우로, 최고의 희극 배우로 그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60년대 여성 국극의 인기가 사라지게 되자 무대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성 국극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변두리 소극장이건 요정이건 여성 국극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 국극 제작소를 만들었고 그렇게 73년간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오신 선생님의 뒤를 이어 그 맥을 이어가려고 이번 레전드 춘향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의 무대 업력을 보여주실 선생님들을 모시고 레전드 춘향전 시작하겠습니다.
1: 아휴, 참 달도 밝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 안산의 밤이 달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응? 달도 밝고 달도 밝다. 해양청청

아파요 늙어지지 하늘 좋구나 늙어진 게 할일 없어. 아이고 그나저나 이것들이 어디들을 갔는 거요? 아니 춘향전원 냅두고 어디로 갔는 거요? 형단아! 아 춘향아!

0: 야, 방자야.
1: 예?
0: 저거 는 농협석에 얼굴뿔 오락가락 저게 무엇이냐? 아니,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아,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1: 예?

0: 주님께서 광활루 구경차 나오셨다가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혹하여 불러오라 하시니 향단이 네가 건너가서 전해라.
1: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를 불러오라는디요?
2: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보나마나 방자 저 녀석이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나냥이니 세양지 신하락가듯 종조리세 연식가듯 톡톡 쏴 바친 게지. 나 못 간다고 전해.
1: 예. 방자야, 우리 아가씨 못 가신단다.
0: 아, 무엇이요? 아, 왜요? 아,
1: 그거야, 네가 씨 발라먹고 조랑조랑조랑조랑 아, 물러물러 아무튼 못 가.
0: 아, 무엇이요? 아, 야야야, 그러지 말고 혹시 아니야? 이 일만 잘 성사가 되면 남원 천지 또 하구나 하고 논선직에 뚝 떨어지지.
1: 논선직이? 반자야, 나만 믿어.
0: 알았어.
1: 아씨, 도련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몸짱에다가 멋진 난 도련님께 그냥 한번 가보셔라오. 예, 아씨.
2: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1: 아이고 아이고, 아니지라. 우리 아씨도 회동성 참판 때 따님께 양반이 양반인디. 그 시기 그 시기 무시기 그 시기. 아이고 그냥 암튼 아씨 가보셔라. 예, 얼른 가보셔라 아씨.
2: 예. 예, 방자야. 너 느그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에 접수하 해수열이라 여쭈어라.
0: 무엇이요? 안주? 접시? 해수? 어따 그 말이 뭔 말이다요?
2: 느그 도련님이 그리 잘난 양반님이시면 알아 들으실 게지.
0: 엄마.
2: 향단아.
1: 예.
2: 가자.
1: 예.
0: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저놈 가시네. 그냥 엉덩이를 살랑살랑살랑살랑. 아이고, 내 간장을 다 흘리네. 그냥.
3: 내가 이랬어. 아니, 내가 춘향이를 데려오랬지. 쭉 걸었다냐, 이놈아.
0: 아이고, 도련님, 다 틀렸어라오.
3: 아니, 무엇이 틀리더란 말이냐?
0: 아, 그랑께 제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도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만. 춘향이가 도련님한테 숭은숭은 다 보고 욕은욕은 다 없디다요.
3: 아니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0: 향단이 시켜서 씨발라 먹네 오네 하더니만은 춘향이가 도련님한테 안주빨 세우시면서 접시를 한낙한낙 잡수고 해수병 걸리라 없디다요.
3: 뭐? 아니 그 글공부를 했다는 그 춘향이가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더란 말이야?
0: 예, 꼭 그렇게 욕을 높디다 이런.
3: 안주에 접시에 야 이놈아, 그건 욕이 아니다.
0: 욕이 아니라구나.
3: 춘향이가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이놈아.
0: 예?
3: 좋다. 오늘 밤 대형회 춘향집을 찾아가자.
0: 예.
3: 가자.

0: 장단아, 우리 도련님하고 춘향이 노는 거동을 봐라. 얼마나 재미지냐.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바다의 개는 구멍을 따르고.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1: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0: 우리 도련님은 남중 허가리시고
2: 우리 아가씨는 여진군자시지.

0: 빠진 놈은 것이네. 엉덩이는 안만장만이나 해갖고 다 훈련이냐라. 아, 송강놈 붙들고 무슨 만수제비냐 만수제비. 아, 어서 들어가서 도련님 이제 술상 체리 잼비를 해야지.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못된 송아지 심술은 뿔이라도 뽑아고치지. 저 늙은이 성질은 무엇을 뽑아갔지 남?
0: 뭐였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심술을 부른 게 멋이 있다고 이러냐지 마. 멋이 야 이놈아.
1: 향단아, 아이 향단아, 같이 가자 향단아.

아이고, 엊그저께 젖 먹던 것이 그새 저렇게 다 커서 서방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정담을 하고, 그려 예미가 쓸상 받아줄 텐게 그 둘이 시큰 마음대로 잘들 놀아라. 놀아.

0: 준양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죠.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죠.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 지었으면.

0: 하신다고 도련님 냉큼 불루라는 마님의 분부십니다요. 저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기 전에 어느 곳이요? 아이고,
1: 뭔 소리? 이 방제, 방제, 방제, 방제요!
0: 사람 넘치는 아이고, 이게 웬 말이야? 이것이 웬 말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렇게 큰일 났구나.
2: 도련님, 도련님 댁에는 경사신데 어찌하니 좋아 그러시오?
0: 그래, 집안으로는 경사다. 그럼 너와 나와 헤어져 있어야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2: 헤어지다니요? 어라, 설마하니 내가 안 따라갈까 봐서?
0: 아유,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이러지 않았단 말이고.
2: 아니, 그럼 지금 정녕 이별을 하잔 말씀이요?
0: 아니, 이별이야 되겠느냐? 잠시만, 잠시만 우리 훗기약을 두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다.
2: 훗기약이요?
0: 지나가.

0: 춘향이는 어찌 되었느냐?
1: 이의 그 아뢰옵기로 황송하오라. 그 춘향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본시 기생이 아니옵고 이골 태계 월매 딸이온데 구관자재 이몽룡 씨와 백년 가약을 맺고 구관댁의 한양으로 올라가로 수절을 하고 있사옵니다.
0: 뭐라? 수정?
1: 네?
0: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기생이 딸 춘향이가 수절을 해. 지가 아무리 구관자재라도 정분이 낫기로서니 기생 딸년이 기생 점거에 불참을 해. 내 몽둥이로 단단히 요절을 낼 것이다. 춘향이를 당장 대령시켜라.
2: 그쵸. 춘향 과비 대령하라 신다.
1: 예. 여봐라 사령.
3: 예.
1: 춘향 과비 대령하라 신다.
3: 예.
0: 괘씸한 년. 그

0: 이런 개씨 말년 같으냐. 춘향 대령이요! 춘향 대령에 싸웁니다! 앉거라! 네가 춘향이렸다. 그거 참 옹골지게 생겼구나. 과일명불 허전이라고. 구간 저자가 네 머리를 얹었다지? 그래, 그 저자가 올라간 후로 독수공부 했으니 만무하고 그 네 헛헛한 마음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달래주마. 어? 오늘부터 당장 내 수청을 들어라.
1: 소녀 비록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안에 창명 않고 여염생장하옵다가 구관댁 도련님과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란 맹세했사오니 사또님의 그 말씀 소녀께는 당치 않사옵니다.
0: 그 얼굴을 보고 말을 들으니 안팎으로 일색이로구나.
2: 맞습니다.
0: 그러나 내 분부 거절치는 필히 곡절이 있을 터이니 네 형장의 기절을 하면 네 청춘 속절없지.
1: 청신은 불사일군지요. 여리여 불경 이부자를 사또는 어찌 모르세요. 사또님 대군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소절은 일반인데 소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또는 구군이 불행하여

0: 양해도 듣거라. 대전 통편법에 의하였으되 무반대여하는 죄는 능지 처참을 하라 하였고 관장능욕하는 죄는 엄치정배 의당사하니 너 죽는다 하늘 봐라 하늘 봐라.
1: 대전 통편법이 그러할진데 유부녀 강간하는 죄는 어찌하라고 하였소?
2: 찢어 죽일려.

0: and the world's attention was firmly focused. Let's take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being held at BEXCO in Busan for 10 days from July 19th to 29th. More delegates, experts, and members of the media from around the world came to Busan than ever before.
1: 지금까지 다른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1,5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을 했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것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So far, it has been great. I mean, the organization is great. The event, the opening ceremony was great. So congratulations.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session this year.
0: With all 196 states parti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aking part, the committee is discussing new World Heritage nominations and key conservation issues from around the world. A total of 33 nominations are being examined at this session.
3: Well, of course, the nomination would be the highlight of the session. It is really important for us. That is a very valuable cultural heritage that we have.
0: The first day of the plenary session, Korea's National Heritage Servi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cured the consensus-based adoption of the Busa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4: Collaboration, 협력이란 단어는 이번에 처음 제시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지구인에게 던져준 하나의 숙제이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유네스코는 이러한 그 보존과 그다음에 등재 역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금의 지구에 대해서 지구의 사람에 대해서 지구의 문화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커다란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0: Busan has become the place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mmitment to protecting world heritage comes together. And through July 29th, important decisions for our shared heritage will continue to unfold. This year's World Heritage Committee also features the K Heritage House, presented by the Korea Heritage Service. It's a space dedicated to showcasing the rich heritage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K culture.
5: In the meantime, now when I have a little bit of time, I decided to come and check this beautiful exhibition where I got to learn a little bit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explore different types of the culture, history, and so on. So I found it very interesting and educational.
0: The first stop inside K Heritage House is the Korea UNESCO, a collaboration for our shared heritage exhibit. Korea is currently home to 17 UNESCO World Heritage Sites. Here, visitors can explore the unique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Korea's World Heritage at a glance. Right next door is another exhibition introducing the history of Busan, the host city.
1: Busan은 특히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피란민들이 모였었을 때 피란 수도로의 역할을 하였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피난민들의 화합과 공생의 그런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산에서 우리가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든가 전쟁, 난개발 등의 이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유산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화합과 공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0: The exhibition also welcomed a steady stream of Busan residents.
6: Fighting.
0: This space introduces Korea's World Natural Heritage Site, the Gaetbeol, Korean Tidal Flats.

예전에는 좀더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작가적 그 메시지 이런 게 좀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은 예술이 꼭 뭔가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담고 개념을 담아야만 예술인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가 공유해주고 같이 감각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냐가. 저는 현대미술가 배달레입니다.

전 어릴 때 나의 감성과 감각을 이렇게 건드리는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나 음악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춤을 추고 손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를 표현해내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욕망, 본성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초적인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지? 여대니까 더 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대는 군사 정권 시대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억압당하고 표현하기 힘든. 근데 제가 미술대학을 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고 터부시 되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찾는 것이 그런 본성의 좀 존재에 좀 더 접근하기 다가가는 어떤 그 순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거리낌 없이 표현했어요. 제가 20대 때 베르슈카라는 작가, 아티스트의 책을 보게 돼요. 사진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진집을 봤을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너무 문화적 충격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책을 3학년 때 얼른 사서 제가 그 책을 한 10년을 넘게 봤어요. 굉장히 이게 썩어 들어가는 어떤 산화된 자연에 자기의 몸을 그대로 녹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대로 어떤 사물에 이입을 하고 모든 것에 어떤 자기를 녹여내는 굉장히 그 본질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페인팅만 하고 그림만 그리던 저한테 굉장히 다양한 그림 그리기가 있구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바디 페인팅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움직이는 인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일까? 완전히 움직이는 드로잉이 되는 거잖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레리노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은 그냥 춤을 춰라. 나는 그 위에 내가 이 그림을 그리겠다. 너무 떨렸어요. 그게 진짜 제일 첫 작품이에요. 그 살아있는 피부에다 그림을 그리는 그 느낌은 정말 짜릿하고 너무나 감격과 감동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몇 가지만 오랫동안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의 눈물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떤 자연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빌려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했고 해외에 나가서도 작품을 했고 독일의 분트라고 굉장히 제일 큰 환경단체 가 저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와서 이 공연을, 당신의 그 공연을 보여줘라. 다뉴브 강의 강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오염이라기보다는 개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뉴브 강이 잔잔히 흐르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서 퍼포먼스를 했죠. 진짜 한 천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관람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는 꼬맹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저의 그걸 공연을 보고 있는데 하는 내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 손은 자기 심장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술은 정말 언어,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언어다. 꼭 우리가 구호로 환경은 지켜줘야 되고 물은 흘려야 되고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됐을 때 이 모든 것은 평화롭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예술가임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제가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죠. 4대강 작업을 하고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다가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되어진 곳이 뭐 더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DMZ 비무장지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기에 있는 환경,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환경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DMZ를 막 또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본 것은 건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DMZ 속에 있는 숲을 보게 해달라. 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흔의 흔적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 묻혀 있을 수는 있어도 사라졌지는 않을 거다. 처음 가서 그때도 되게 소름 돋았던 것이 철책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넘어서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처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MZ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그 거대한 생명력 안에는 처연함을 깔고 있구나. 저는 DMZ 하나를 그리면서 정말 잎사귀 하나, 풀 하나도 다치게 그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런 겨울, 지금 봄에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이지만 곧 정말 이 밑에, 땅 밑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다시 있겠죠. 저는 그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곧 봄이 될 거고 찬란해질 거고 아름답게 모두가 다 봄을 기다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다 웅크리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이 DMZ 시리즈를 하는 중간에 제가 그 군 담벼락에서 발견한 꽃이 있었어요. 그게 맨드라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게 그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진 그 맨드라미가를 보는 순간 엄청난 막 이글이글 하는 생명력을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영감을 받아서 제가 맨드라미를 그거를 이제 찍어 와서 그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작품 이후부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맨드라미 군락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부터 블루 시리즈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참 단순해요. 제가 퍼포먼스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물속에서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아직도 수영 못해요. 그런데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한테 엄청난 두려움이고 고난이고 그거를 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만이 제가 물속을 보는 거였잖아요. 블루 바다에 깊은 심연의 색을 본다는 거, 그게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블루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의 그것조차도 두려움과 이기기 위한 어떤 저의 그 도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더 가지고 왔던 거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그 피부에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다큐를 얘기를 듣고 제가 그림을 또 그려주고 그러면서 모든 그 사람의 삶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같이 그림이 되고 예술이 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사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주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 대상이 자연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자연으로 확장이 된 거죠.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이 제게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혜선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구죠.
1: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소중히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Today's case story offering is the movie Hana Korea. It is based on the life of a real North Korean woman who defected to seek a new life in South Korea. Laud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a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Dane Frederick Sorbert directed and co-wrote the screenplay, along with Sharon Choi, who is known for having worked as director Bong Joon-ho's translator. Actress Kim Min-ah plays the lead, while actresses Kim Joo-ryung and An So-hyun leave strong impressions.
1: 조혜선 씨 맞습니까?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3: 가장 막막했던 순간들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독사처럼 살아라.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었다.
5: 이제 진짜 서울살이 시작한다.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Let's watch the movie Hana Korea together. 혜선 arrives in South Korea 2 years after her initial escape from North Korea to China. She remains hyper-vigilant and tense during her security screening.
1: 혜선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도죠?
5: 네.
6: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5: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어.
0: Did your security verification go well?
7: 조사는 잘 끝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0: Things still feel rather unreal to her. Now, the real adjustment begins. Re-education begins in earnest.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0: After a check-in process filled with a mix of nervousness and anticipation, 혜선 is assigned a room and a roommate.
5: 이거 봐라.
0: Her roommate, 봄이, offers her some bubble gum. The two hope that their new life will be filled with positive moments. Like children learning to walk, they begin with learning the basics.
5: 용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8: 다음 분.
9: 언니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입니까?
5: 농마국수.
9: 맛있겠다.
0: But suddenly,
9: 어?
0: reasons that are unclear, another defector attacks her ferociously.
9: 아!
0: But Hyesun just takes it and does not fight back.
9: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꼭 천 벌 받으라.
0: Just what did she do in order to make her way here?
9: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셔. 언니만 떳떳하면 됐지. 일 없습니다.
5: 떳떳하지 못하면.
0: Despite the past, 혜선 longs to move forward.
2: 오늘부터 우리는 혜선 씨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성분들은 주로 요리나 제과, 제빵, 미용 쪽으로 많이 가죠.
5: 직업 훈련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0: She has a dream.
2: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아주 어릴 때 시작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5: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0: Is it because of her sick mother? She chooses a difficult path.
10: 처음으로 도시 생활 현장 학습을 갑니다.
0: Meanwhile, 혜선 goes on a field trip into the city.
10: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이 카드로 10만 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필품 목록에 있는 것만 사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0: But she's at the age to care deeply about appearances. The cosmetic shop was chock full of intriguing things.
5: 혹시 입술은
10: 틴트요? 아니면 립밤?
5: 묽은 색깔로.
0: 혜선 enjoyed her outing. But afterwards,
10: 영수증 이게 다예요?
5: 네.
10: 혜선 학생, 봄이 학생. 한국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두 사람 5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 치우고 오세요.
11: She had to learn about rules and responsibilities. Finally, 400 hours of education are over.
12: 열고,
11: There's still 7, a lot 7, to learn.
13: 새로운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11: But Haesun gets assigned to new home.
14: 여기가 이래도 서울에서 꽤 큰 편이에요.
10: 그리고
11: And also receives a cell phone.
14: 이게 최신 기종은 아닌데 연락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11: She's prepared to face her future.
15: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11: But what she faces day to day is formidable. Especially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is much tougher than she expected. Competition is heated.
5: 혹시 필기 좀 보여줄 수 있어?
16: 싫은데.
5: 어?
16: 네, 왜 보여줘야 돼?
11: What's more?
5: 어머니한테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11: She needs money to communicate with her mom and to send her mom medicine.
15: 거품이 너무 없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11: Ultimately, Haesun ends up getting a part-time job.
5: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5: 여기 뭐 엉터리여가지고 다 조선종만 쓰니까.
11: Sometimes she's drained by people's preconceptions. Haesun paws on, but eventually she hits a breaking point.
13: 죄송합니다.
11: Then, She faces another crossroads.
5: 엄마, 지금 보내는 돈이 꼭 잘 전달되길 바래요.
11: Will what Haesun hopes for work out? A North Korean defector's new lif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A Danish director portrays the defector's life with a calm, observational eye that lends the work a documentary-like character.
17: For me, the core of

0: This story is a young woman with a lot of courage, a lot of resilience, and I felt compelled to tell her story. I think it's overall very interesting and relevant to look at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for freedom,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that leave their home for another, and that's been our focus throughout the process.
1: Rather than focusing on the defection itself, the story focuses on the period of adjustment following defection, centering on daily life and struggles.
2: 태국인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와서 겪는 그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이 안착되고 남한으로 오고 첫 5년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남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1: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Haesun, is said to have heightened the level of audience immersion with her nuanced portrayal of emotions.
3: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남한에 도착해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체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세세히 구분해 가면서 극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요.
1: Actress Kim Joo-ryung played Suki, a woman who encourages Haesun.
4: 수키 역시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물인데 저는 수키가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상처를 안고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연기하면서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Homi, the bright, energetic friend by Haesun's side, was played by actress An So-hyun.
5: Homi는 그때그때 다른 호흡을 내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Homi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 같은 걸 즉각적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좀 쉬어가는 포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에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The emotional journey of North Korean women who settl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The character K's story highlights in Hana Korea is
6: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 The woman who left behind a sick mother and risked her life to defect.
7: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 Who now faces the struggle of adjusting to a new way of life, Haesun. Actress Kim Min-ha tackled this role. Through what is called a compelling performance, she vividly portrayed anxiety, solitude, and a steadfast will.
4: 눈을 보면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되게 훌륭한 배우였고.
1: Follow Haesun's emotions and cheer her on. A quiet movie that resonates. It is the movie Hana Korea.

어떻게 보면 이게 바라봄에 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또 본연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낸 것이 몽유도원 문입니다.

국립무용단이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안무를 의뢰받았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굉장히 깊게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립무용단의 어떤 한국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불현듯 구비구비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 떠올랐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산세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감각들이 되게 구비구비라는 말이 딱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구비구비 하나로 이제 펼쳐진 예, 무대 언어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목류동원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삶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무용수로서 고민하고 성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안에서의 나와 그 삶 속의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저희가 늘 안무자님께서는 이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춤의 언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춤을 춰라.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추면 좋을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몸의 어떤 언어와 이 기술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몸의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작품에 이렇게 담기기를 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모든 무용수들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들이 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영감처럼 막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고 안무하고 각 장면의 역할들로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그냥 저라는 차진엽의 큰 세계에 그 무용수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지나 화선지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먹을 딱 떨궜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무대 위에 무용수들도 각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제 숨과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호흡대로 흘러가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묵화처럼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 않나? 그것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y'all? I'm your Simply K-pop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관객 호응이 아주 유독 더
0: 듬직하네요.
1: 네, 활발합니다 오늘.
0: But Wonjin, we have a problem.
1: 어, 뭐죠?
0: I hear some dangerous hunters have infiltrated Simply K-pop today.
1: 에?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그게 대체 누구죠?
0: Who else? Huh? It's us. 아, 우리? Can't you tell by the outfits?
1: 아, 어쩐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혀 주신 거였군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뭘 사냥하는 거죠?
0: Obviously. Uh-huh. The fans' hearts.
1: 아하. 아, 오늘 라인업 봤어요? 다들 너무 눈부셔 가지고 정신이 아주 쏙 빠질 걸요.
0: Ah, so they're here to help us out as well. To capture the fans' hearts too.
1: 맞습니다.
0: All right, can we get excited for today's show then?
1: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제대로 저격할 아티스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0: Hey, Wonjin. Do you like sci-fi movies?
1: 아, 물론이죠.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Mm-hmm. Really? How come?
1: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0: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1: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0: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Z.
1: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a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kill.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싱글,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보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리터는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반의 힙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Alright, alright.
1: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0: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5: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0: 에이,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5: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0: Okay.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아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힙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0: Hi there.
2: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Oh,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Oh. Let's go, let's go. Wow, wow. Wow, wow. 좋습니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So cool. So cool. I love it.
2: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Sure.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2: 네, oh.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5: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Oh.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희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2: Okay, oh.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0: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2: 네.
0: 또 계실까요?
6: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0: 네.
6: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2: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0: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덧머를 좀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6: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4: 멋있는데
0: 멋있습니다.
4: 멋있는데
0: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4: 아, 멋있는데요?
7: 완전 멋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Okay, so because he'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 점과 꼬불꼬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8: 좀
2: 네, 당겨주세요.
0: Close up, close,
2: close up.
0: up. Get closer.
2: Zoom in, zoom in.
0: 오, 오. 오. 네,
4: 잘생겼다, 잘생겼다.
0: 네, 확실히 yes. 귀엽네요.
2: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0: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1: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2: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에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오, 쉐딩. 좋습니다.
4: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1: Oh. Anyone else? 또 계실까요?
5: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5: 저의 이제 여우처럼 살짝 위로 솟아있는 눈매를 살려주면서 약간 사납게, 그리고 약간 저의 머리색처럼 눈썹도 붉게, 약간 입술도 촉촉하게 마무리를 플럼퍼로 한번 해봤습니다.
4: 나이스.
1: 좋습니다.
4: So he went for a more fierce concept with the red hair and red eyebrows and like a fox-like eyeline that goes up. All right, one more.
6: 아, 제가 라스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그랗고 커다란 눈이 매력이기 때문에 제 이 눈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방감 있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1: 오.
6: 그리고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쿵의 포인트입니다. 예. Yeah.
1: 어, 그렇다면 어떻게 성준님도 한번 매력점 자랑 한번 가볼까요?
2: 야.
6: 그럼요, 그럼요.
1: 어, 좋습니다. 줌인 줌인 가볼게요. 오 oh, 예. Yeah.
2: 아, 귀엽다.
3: Very cute.
1: 귀엽다.
4: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0: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1: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6: 이거 뽑아야 되는.
1: 약간...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5: 저는...
1: 같아요.
5: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1: 네.
5: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1: 오호.
5: 이제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제가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1: 어,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1: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7: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 하고 어디 스케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런데 아, 그냥 제가 한 번씩 봐주고
1: 아,
7: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1: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 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7: 가끔.
1: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 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 씨 좀 어떠세요?
7: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1: 네?
7: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1: 네네.
7: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든가 약간
7: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1: 네.
7: 우펄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1: 오호.
7: 우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오 좋습니다.
4: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0: Is there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1: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6: 아, 네, 저 있습니다.
1: 어, 어떤 거죠?
2: 성진.
6: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 하얀색 그리고
1: 오.
6: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1: 어, 다 색에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1: 언젠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8: 네. 네, 저도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1: 네.
8: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1: 오.

0: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2: Yes, since there are so many members in Identity who are great at using facial expression, could you show us your best expression to the music?
3: 아, 네. Identity에는 표정을 잘 쓰는 멤버가 많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컨셉이 약간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3: Yes.
0: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 심쿵하게 만들 표정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음악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3: 네.
0: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력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4: 네.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뮤직 큐!

0: 원진,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텔레포테이션. 네, 순간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0: Yeah, that's a really good one. Mm-hmm.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루네이트 그리고 PPT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원지, you know our hunt for our fans' hearts aren't over yet, right?
1: 아, 당연하죠. 아직도 이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0: Oh. Uh-huh.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1: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0: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1: 네, 청량하게 돌아온 서머퀸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s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l right.
1: 좋습니다.
0: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build a brighter future.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Genius, which has develop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pressure levels during the precise semiconductor process. Also, we look into K2 Laser System, which has provided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that can give a boost to future industries. And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offered metal 3D printing solutions that can produce complicated met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last episode of SMEs on the Rise 2026, which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promising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Suwon Special City and their leading-edge technologies. Semiconductors are one of the part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for smartphones and AI technologies. Genius has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an control the ultra-precision vacuum environ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We look into Genius, which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premium vacuum valves.
1: A technology that can perfectly control air and even fine gas particles. It's a vacuum technology tha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productivity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oday, we take a look into Genius,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high-tech vacuum valves to the global cutting-edge industries.
0: Genius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firm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high vacuum valve technologies, which used to depend highly on imports. Based on the precise desig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uilt core infrastructure for high-tech industries.
1: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I'm Peter.
2: 만나서 반갑습니다.
1: So your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I understand, are helping the cutting-edge manufacturing sector.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전지 태양광을 생산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인 진공밸브와 진공밸브를 제어하는 압력 프레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the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1: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3: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1: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this a bit better?
3: Yeah.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Okay.
3: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1: okay.
3: 이렇게
1: easy.
3: Yes.
1: And then closed.
3: Yes.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3: 맞습니다.
1: Wow.
3: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날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3: 맞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1: So your products are ultra 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2: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1: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2: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1: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2: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에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 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 있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0: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축적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Wow,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0: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1: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0: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0: 와.
1: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0: 와.
1: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Oh.
1: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0: Wow.
1: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0: Wow.
1: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Ah,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to-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0: 에이.
1: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로는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1: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0: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1: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0: Good luck with the future.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아임 라이브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I'm Live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I'm Live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Bankeun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그걸 자꾸 안 듣고 나오고 안 나가고 그냥 중도 포기를 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 문득 아 내가 영어로만 강의하니까 애들이 떼뜻노를 더 이해를 잘하는데 나중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테트노 한국어 사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2014년쯤에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1: There is another institution tha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working alongside Professor Choi.
0: 10여 개 한국학 관련 기관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고려대 조성택 원장님이셨어요. 민족문화연구원에. 단 2시간도 되기 전에 이메일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고려대만 답장이 왔어요. 다른 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1: So,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to hear the story firsthand.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사전학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도원영입니다.
1: The Center for Lexicography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s the only lexicography center among Korean universities. It has published major works, including the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the Unabridged Chinese Korean Dictionary, and medical terminology glossaries for South and North Korea. Professor Choi's passion and the Institute's expertise came together, but the years-long process of making a dictionary faced another very real obstacle: funding.
2: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기관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동티모르가 한국어 학습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네이버의 당시 CEO가 현재 그 벤처 기업부 장관이신 한성숙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CEO가 되시면서 네이버 어학사전을 굉장히 확대하고 심화하는 이런 정책을 네이버 자체 정책을 쓰셔서 그때 네이버가 사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어 학습 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 원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 Timor-Leste is a very small country, covering only about 15% of the total land area of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Tetum speakers is estimated to be around 1 million. Let's compare that with other languages. Worldwide, English has approximately 1.5 billion speakers, and Chinese about 1.1 billion. Korean is also considered a relatively small language globally, yet it is spoken by around 80 million people. Seen in this context, it becomes clear just how small the Tetum-speaking population is. Investing in a minority language like Tetum with such a small number of speakers could not have been an easy decision. So what led Naver to take part in this dictionary project?
3: 네이버에서 어학사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환 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용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저희가 소수 언어들에 대한 편찬 지원 사업들을 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보시면 꽤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편찬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그 태투머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티모르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네이버 문화재단이랑 함께 그 편찬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After checking directly, we found that Naver currently provides a total of 67 language dictionaries, covering major languages such as English, Chinese, Hindi, and Spanish, as well as a wide range of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As long as you have an internet connection, anyone can access Naver and use its 67 language dictionaries, including Tetum, free of charge. This naturally raises another question.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Naver has shown long-term interest in working on minority language dictionaries?
3: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좀 담아보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고 당시 이제 경영진 분들께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의지들을 주셨고 많은 격려와 응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검색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도 다양한 사전들 67종의 사전까지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Created through the efforts of so many people,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So what do these dictionaries actually look like?
0: 지금 여기 테투노 잉글리시를 보면은 이 사전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의 단어가 단어로 매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어집 형태의 사전이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제일 큰 차이는 예문이 있다는 겁니다. 표제어가 있고 테투노 예문이 있고 한국어 번역한 예문이 있고 유사어 반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가 갖춰진 사전 중에 테투노와 관련된 걸로 최초로 나온 사전이 이 사전이다. 이게 2022년 1월.
1: When we think of a dictionary, we often imagine a simple list of words and their foreign language equivalents. But let's try to recall a bit more vividly what it actually means to look inside a dictionary. As you can see here, a dictionary typically includes the head word, its part of speech, definitions, example sentences, and even pronunciation. Now imagine this. Which would help you understand a language more deeply? A dictionary that simply says apple equals 사과, or a dictionary that includes its pronunciation, part of speech, and a vivid example sentence like eating a ripe red apple. From pronunciation to usage examples. A systematic structure that fully captures every aspect of a single word. This is the power of lexicographical microstructure.
0: 제가 이제 문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테투노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테투노라는 단어를 꼼꼼하게 포르투갈어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용어집이에요. 나머지는 100% 다 용어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라기보다는 그로서리에 가깝다. 근데 이제 최초로 진짜 딕셔너리 스타일이 나온 거죠. 이게 테투노 한국어, 한국어 테투노가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1: And as we look more closely at the dictionaries, another question naturally arises. By what criteria were the words included in the dictionary selected? So we spoke with a researche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o learn more about the process behind the creation of the dictionaries.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에서 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박주원 연구원입니다. 이 사전이 어쨌든 이제 타겟은 동티모르에서 한국어를 알고자 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용 사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같은 거를 확보를 했고 그 목록에서 겹치는 것들을 선정을 하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중 사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네, 중요한 어휘들이 등급에 따라서 이미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자료를 다 모아서 겹치는 것 위주로 선정을 했고 또 고빈도가 아니어서 목록에는 없을 수 있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좀 한국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휘들을 일부 더 실었습니다.

0: Laos, a country about a six-hour flight from Korea. One of the residents of this rural village in Laos is said to be a very devoted daughter.
1: 아버지를 바쳐라 이랬는데 시다 공주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 뭐 효녀 심청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This magnificent 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or Princess Sita.
2: 너무나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다 공주의 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흥나시다가 왜 무너졌을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0: The room of Princess Sita is said to hold secrets of a thousand years. Let's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Hongnang Sita Temple. Champasak, Laos is where Korea's fir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s underway. It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4: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has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Hongnang Sita is
5: a place that is a sacred place in the United States of Laos. Most people will come to Sakala Busa.
0: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ta?
1: 홍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0: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t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2: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저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0: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3: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t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bronze yoni.
3: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5: Hindu, what's it called? Sasana, Sasana Hindu. It depends on Sasana Hindu, but by the Sasana, put comma, Kang Satavati, Sipsong, Sipsam, Sasana, put comma, Mape, it depends on you, Nepak Taiwala.
3: 예전에 크메르 제국 시대에 수리아 바르만과 자이 바르만 7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참파사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낭 시다도 그때 건축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0: Hongnang Sit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t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3: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기르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5: 홍낭 시다 아니까 뜨바 뺀 쏘는 뺀 뱉어 더 카타남 뺀 보. 사마 밥약래 간 집어 밥약래 그 뜨바 약다이래 홍낭 시다.
0: That is how Hongnang Sit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1: 여기에 사용됐던 사암 자체가 약간 민트빛이 나는 사암을 썼을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0: Hongnan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3: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남시다에 있는 집안, 석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의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2: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0: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1: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 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0: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n 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3: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남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남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0: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n 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n 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lsa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6: 신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7: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8: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0: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lsa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9: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0: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e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7: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0: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8: 성유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 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0: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반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1: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2: 바로 여기가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1: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3: 진흥 왕 그 지동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굴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 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1: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heng visited Sungr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0: 울진 성유굴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북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1: King Jinhe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ungr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he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4: 물이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0: 우리가 뭐 신라 시대의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굴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0: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하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해지죠.
1: The inscriptions in Sungr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4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5: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6: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7: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hilla's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7: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h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5: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on 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7: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7: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1: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6: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5: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7: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아들아.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0: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2: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0: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2: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0: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져요.

0: 나라와 백성을 잃었지만 아버지까지 잃을 수 없다. 이 생기면 이 칼이 널 지켜줄 거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아들아, 안 돼. 안 된다, 칼라압!
2: 전하.
1: 리오, 넌 어서 칼라압을 따라가거라. 난 틀렸어.
2: 안 됩니다. 이대로 전하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를 끝까지 모실 겁니다.
1: 네 고집이 내 명령보다 무섭구나.
0: 발밑에는 어둠.

0: 것이 길되리라.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3: 가실래요?
0: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4: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5: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1: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주님 스펙부터 딱 1분만 들어봅시다.
4: 내가? 너 이거 받아.
1: 어, 뭐야?
4: 내가! 너네 빨리 준비해. 어서!
1: 진짜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4: 진짜 잘 봐요. 진짜. 어, 내가 공주님 할게.
6: 아, 내가
4: 공주님 말이야.
6: 그냥 진짜 짜증나.
4: 아우,

0: 자, 이쪽이야 형씨. 드디어 황궁 입성.
1: 어이야, 여태 되져나간 도전자들 중에서 제일 몸이 좋네. 저 어깨 딱 벌어진 것 좀 봐. 언니, 나 완전 꽂혔어.
2: 야, 이 미친 기집애야, 침이나 닦아.
1: 어머머, 이게 웬일이니, 주책맞게.
3: 공주는 어딨어?
0: 어허, 참 급하시긴요.
1: 아주 안달이 났네, 안달이 났어. 얼굴 까파네 진짜.
0: 팽!
2: 헛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자.
4: 야, 헛소리라고? 아, 나 어이가 없네.
1: 나 갈 거야.

0: 브란도트,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1: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니.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0: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0: 프란돗!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하고 말 거야.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1: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0: 오직 나만이

0: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눈물이야. 부럽다.
1: 이런 적은 처음이야.
2: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수줍게 뛰는 새, 목숨은 하나.
0: 자, 이제 두 번째 수줍게 뛰를 줘. 난 그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어.
2: 두 번째 수줍게 뛰는 내일 아침 광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0: 황제 폐하! 폐하, 급히 전달드릴 소식이 있어옵니다.
1: 무엇이냐? 또 어느 불쌍한 이방인의 목이 잘려나간 모양이지?
0: 그게 아니옵고!
2: 그 낯선 사내가
0: 수수께끼를
2: 풀었습니다!
0: 예!
1: 지금 뭐라고 했나? 피의 수수께끼가 풀렸단 말이야? 트란도트의 상태는 어떠한가?
0: 그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1: 공주가 화를? 그 얼음 같던 아이가 드디어 감정을 느꼈단 말이지.
3: 감정을 느끼면 좋은 거죠.
2: 황제 폐하.
4: 뭐야 저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2: 아무것도 아닌 목숨입니다.
5: 뭐냐고 묻혔니?
6: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1: 예의를 갖춰라! 그만! 넌 누구냐?
2: 오늘 당장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모를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제발 제 주인을 구해주십시오.
1: 너의 주인이라면?
2: 어젯밤 이곳에 도착해서 기어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들었다.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유일한 자가 너의 주인이란 말이지.
2: 예, 폐하. 지금까지 이 나라가 삼킨 수많은 피물만으로도 끔찍하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주인마저 희생양이 된다면 이곳엔 영영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주인을 살려주십시오.

0: 나를 모든 걸 걷어주세요.
1: 너의 주인이 살 길은 오직 수수께끼의 벽을 부수고 저주를 끝내는 것뿐이다. 그럼 내라.
2: 예! 폐하!
0: 폐하!
3: 너희가 얼른 나가자!
0: 폐하! 왕자 폐하!

0: 트란돈! 약속한 시간이다.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를 줘.
1: 그대가 절대 풀리지 않던 첫 번째 관문을 뚫어낸 이방인인가? 이름이 뭔가?
0: 제 이름은?
2: 이름은 됐어요. 어차피 오늘 죽을 목숨인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0: 그렇다면 내 이름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해도 이 수수께끼 끝에서 내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걸.
3: 역시 용기가 있어.
2: 허세 한번 끝내주는군. 좋아, 그렇게 더 자신만만해봐. 그래야 오늘 흘릴 너의 피가 더 값어치 있어질 테니까.
4: 이것은 악마에게 얻어낸 것.
0: 천하. 아버지!
4: 어떡하라! 이것은 지옥 같은 기도.
0: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5: 천하.
4: 불행을 담은 선물. 세상의 그 모든 걸 파괴하지. 이것은 나에게 모든 것, 나를 살게 하는 오로지

0: 그것은 저주야. 또 불었다. 두 개나 불었어. 거짓말인데.
1: 그런데 왜 아무런 말이 없지?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2: 흔들리다뇨. 그런 적 없습니다.
1: 하지만 너의 눈빛은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는 것 같구나.
2: 분노라뇨. 전 애초부터 가져본 적 없습니다. 마음 따위.
0: 당신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을 지우고 스스로 외면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줘. 그땐 그대의 저주의 벽도 내가 부숴버리겠어.
3: 어머나, 멘트 장난 아니다. 오빠 진짜 멋진 폭발이야.
4: 해냈어.
3: 이제 남은 수수께끼는 하나.
4: 와, 희망이 보여.
2: 감히 희망을 입에 담아. 아직 끔찍한 지옥이 남아있다. 시작하자.
4: 핑핑
2: 일어나라.

0: 맞춰라. 나는 누구인가?
1: 그대는 여자인가?
2: 여자 아니면 남자겠지.
0: 난 누구?
3: 하나를 썼다.
1: 그대는 어디서 왔나?
3: 또 하나.
0: 저주의 깊은 곳. 난 누구?
1: 살아있는 몸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몸인가?
0: 살아있는 죽음이다. 나는 누구냐?
1: 도대체 그대는 누구요?
3: 바보 같은 질문.
0: 희망도 있고 난 누구?
1: 희망은 있는가?
0: 희망은 없어.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있어.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새벽동이 트기 전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그럼 난 죽음으로 그대를 포기하겠습니다.

0: 거부하지 말거라. 나를 밝으면 저 이방인의 죽음 아니면 너의 서약뿐. 만일 네가 비자의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도 서약을 거부한다면 그땐 너 역시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황제로서 명한다. 이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다. 저 이방인의 숨겨진 이름을 공주가 알아낼 때까지!
1: 전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왕자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2: 대체 그런 독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1: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0: 죽었소. 하나의 사랑이 또 하나의 사랑을 살리고 떠났어. 난 이런 사랑 못 해봤는데.
1: 왜? 대체 무슨 이유로?
0: 그것이 저 아이가 가진 전부입니다.
1: 그게 뭔데?
0: 당신이 잃어버린 것, 당신이 평생을 부정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던 것, 의미 없다. 진정한 사랑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랑은 의미 없다. 내 이름은 칼라프요.
1: 왜 이제 와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는 거지?
0: 이제 나의 이름에 의미는 없어. 부끄러운 그 이름을 버려요. 하지만 기억해, 내 이름 기억해.

0: 당신마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제발 날 또다시 혼자 어둠 속에 두지 말아줘. 제발!
1: 트란노트, 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자신을 내던지며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건 희생이다.

0: 뭐가 떠올랐니까?
1: 핑크빛?
2: 그쵸,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1: 사랑?
2: 그렇죠. 네. 봄이면은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3: 아, 홍익대학교.
2: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3: 아, 맞죠.
2: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쵸?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3초.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3: 네.
2: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3: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1: 깔끔함.
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고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0: 그러네요.
1: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2: 안녕하세요.
1: Hello.
3: Hi.
1: Where are you from?
3: New York.
1: New York.
3: New York City. Yeah.
1: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3: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Oh,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3: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Yeah.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3: December, I think.
0: Yeah, December.
1: Do
0: you think about K-beauty?
3: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
3: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1: Little, like a special.
3: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1: Uh-huh.
3: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Oh.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3: It's Bonsept, that's the brand.
1: The Bonsept.
3: Yeah.
0: KBT.
1: Hey, KBT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3: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Interview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오세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3: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3: 4학년이요.
0: 4학년? 4학년 되셨으면은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3: 네.
1: 뭘요?
0: 과팅.
3: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그 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3: 약간 술자리다 보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3: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3: 네.
1: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3: 네네.
1: 그러면은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3: 속눈썹.
1: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3: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3: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3: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뭐야, 저?
3: 틴템.
1: 필리밀리. 오. 오. 우와.
0: 이거 하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1: 시험에 나왔던.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지금 얼마예요?
3: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키티 에디션?
3: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3: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3: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3: 저 애들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0: 진짜요? 그거 왜 했었어요? 왜요?
1: 왜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3: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3: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0: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1: 네. 저도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아, 클렌징 폼?
1: 네, 아, 클렌징 폼.
2: 하고 네.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0: 붙이는 아, 토너 패드.
1: 네, 토너 패드. 패드. 토너 패드. 네,
2: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0: 토너?
2: 네.
1: 토너.
2: 토너 막 그런 거랑. 네. 나 앰플 짜서.
0: 앰플 많이 바르시네.
1: 어, 많이 바른다.
2: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0: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2: 눈썹.
0: 눈썹! 눈썹이 평소에 하세요?
2: 네.
0: 오, 뭘로 하세요?
2: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0: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1: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3: 저거 있긴 한데.
0: 있어요!
1: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거. 꽈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0: 들어가기.
3: 이거 바르는 거 있어가지고.
1: 어?
0: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1: 그렇죠.
0: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1: 그러면, 뭐, 혹시나, 나 커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2: 그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0: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1: 아, 그거요?
2: 잘 모르겠는데.
1: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2: 네.
0: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 예. 마팅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1: 네.
0: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1: 네. 아, 이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2: 아, 네.
1: 그림 그려요, 둘 다?
2: 네.
0: 아, 진짜 미술!
1: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온앤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2: 연락 주신다면.
1: 파티 꼭 성공하고.
0: 진짜 성공하세요.
1: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1: 네, 성공 안 해도 돼.
0: 인생.
1: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2: 네.

0: 아마추어분들이 네,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첫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1: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첫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2: 진짜로?
0: 어, 안녕하세요.
3: 저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거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5: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2: 오,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4: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5: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으세요.
4: 중심부니까.
5: 여성분들은 눈을.
4: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5: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5: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그쵸. 색감.
4: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2: 그렇죠.
4: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2: 그렇죠.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4: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2: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4: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그다음 눈상에다가. 네.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가 나올 때도
4: 둘 중에 한 명 다르다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2: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4: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아니겠지? 카피바라 이런 거?
2: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4: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5: 상어?
2: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생겼어요?
4: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2: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0: 매력이 다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2: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
3: 그치, 그치, 와가지고.
1: 그치, 막.
2: 아, 기대된다.
1: 그니까.
4: 넣을게요. 네.
2: 드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아,
1: 나 너무 죄송합니다.
2: 우와. 잘 그렸다. 우와,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2: 감사합니다.
1: 와.
2: 아, 좋은데?
1: 그니까.
5: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4: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5: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4: 네.
5: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4: 히팅 뷰러.
5: 남성분들도 얘기를 들었을 때 헤어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4: 맞아요.
5: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4: 네.
5: 제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4: 네. 한번 리뷰를
5: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5: 렛츠 고.
4: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5: 그렇죠. 이 제품은?
4: 이 제품.
5: YSC가.
4: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5: 맞아요.
4: 분이었습니다.
5: 뉴욕커.
4: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5: 눈에 집중적으로.
4: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걸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5: 맞아요.
4: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5: 맞아요.
4: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5: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4: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5: 3,000원이라고 합니다.
4: 3,000원밖에 안 해?
5: 네. 대박이죠.
4: 아, 대박이죠. 원셋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5: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4: 네.
5: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4: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5: 해봐야지.
4: 네.
5: 자, 끝나겠습니다.
4: 또 그랬어요?
5: 아니야.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가지고
4: 네.
5: 굉장히 부드럽게
4: 네.
5: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5: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4: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5: 좋습니다.
4: 한번 비벼볼게요.
5: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4: 느낌상?
5: 느낌상.
4: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5: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4: 네.
5: 바로 전해볼게요.
4: 네.
5: 갑니다. 오!
4: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5: 넘어가겠습니다.
4: 넘어가죠.
5: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살템입니다.
4: 네, 두 번째, 세컨드.
5: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4: 아, 눈썹. 이거 나.
2: 뷰러 아니에요, 뷰러?
0: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0: 진심으로요?
4: 아, 다른 거였구나.
5: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4: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5: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4: 아, 속눈썹.
5: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4: 아.
5: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4: 우와.
5: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해줘야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4: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5: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4: 네.
5: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5: 오, 자.
4: 히트.
5: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4: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5: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4: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5: 맞아요.
4: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5: 그쵸.
4: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5: 네.
4: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5: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손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스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4: 아니요.
5: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4: 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5: 됐다, 잡았다.
4: 오, 됐어요! 올라갔어요!
5: 여기 끝에.
3: 좀 다르죠?
5: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네. 근데 한번 찝힙니다.
4: 맞아요.
5: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4: 제가 한번 해볼까요?
5: 아, 그러니까요.
4: 빅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5: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오!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그쵸? 이거는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4: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이렇게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가 있잖아요.
5: 그쵸.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4: 아, 건강, 헤어데이.
5: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4: 맞아요.
5: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4: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5: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준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얘기를 해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4: 와우.
6: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5: 아, 되게 스틱으로 된 거?
4: 네.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5: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오.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슥.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4: 맞아.
5: 놀라지 마시라. 뿅, 뿅.
4: 우와!
5: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4: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5: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4: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5: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4: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5: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4: 네.
5: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4: 오!
5: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감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 묻어요, 막.
4: 맞아.
5: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4: 잘 스며든다.
5: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4: 나쁘지 않아요.
5: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4: 오케이, 좋아요.
5: 자, 이제 이것도.
4: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5: 직접 가서 집에서?
4: 네, 집에서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5: 그러니까요.
4: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5: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4: 어, 그래요?
5: 왜냐면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톤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도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4: 휘핑 크림 같은 건가?
5: 그렇죠.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4: 휘핑 토닉.
5: 가볼게요.
4: 네.
5: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4: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촌촌하네.
5: 진짜 촌촌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4: 예.
5: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4: 예.
5: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 세팅이 잘 돼요.
4: 오.
5: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5: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4: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5: 맞아요.
4: 이거 사실상 이제 고정력 그쵸. 또 이제 볼륨감.
5: 그렇죠.
4: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5: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4: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5: 좋습니다 이거.
4: 예.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5: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4: 그럴까봐.
5: 새내기들 역시.
4: 우리 이 방송하길 잘했다.
5: 그러니까 좋은데?
4: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5: 아니 동시에 집죠.
4: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5: 아 그래요.
4: 그쵸?
5: 좋아요.
4: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5: 아니 먼저 골라. 행복. 아니 먼저 골라. 행복.
4: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5: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4: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5: 그래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4: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5: 뭐야.
4: 오케이.
5: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4: 왜죠?
5: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4: 예.
5: 근데 저는 피부 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맞죠.
5: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4: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5: 맞아요.
4: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영혼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점점점.
1: 좋은데?
0: 이건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이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하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세요.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주인공 누구? 나초 진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세팅이 돼 있네요 이게.
1: 오늘이 시즌 2 네. 처음이잖아요.
0: 아. 아, 또 이렇게 시즌 2를 또 맞이하게 됐네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아니 이게 짤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여행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행을 같이 할 또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또 자 우리 나와주세요. 아 건보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언니 오빠들
2: 잤더나요. 잘 지냈어요?
0: 잘 지냈어?
2: 네, 저 그냥 브랜드도 런칭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0: 아 근데 감독님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일찍 부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출연자가 저희 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3: 여러분 두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0: 아 저희한테요? 오
2: 너무 좋은데요?
3: 오늘의 선물의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0: 네.
3: 하늘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0: 하늘을 어떻게 줘요?
2: 뭔가 스카이 다이빙 시키는 거 아니야?
0: 스카이 다이빙?
2: 하늘에서 막 밑으로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좀 몸 불안해 맨날. 나한테 맨날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하면서 갔는데 산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이러니까. 아 근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선물을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하늘을 받으러. 저희 둘이라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2: 네.
0: 하여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하자.
2: 네.
0: 넘어온 김에 천국일주 갑시다.

0: 어, 깜짝이야.
1: 이거 3대가 더블 쌓아야 탈 수 있는 거래요.
0: 아, 진짜야?
1: 네.
0: 와, 근데 불이 진짜 세다.
1: 와. 너무 신기해요. 대박. 와.
0: 이거 그냥 해외, 그냥 이거 영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실제로 볼 줄이야. 와, 이거 여기서 봐요.
2: 합주는 준비 되셨어요?
3: 네. 하세요.
0: 예.
3: 이쪽으로 오세요.
0: 예. 이쪽으로.
1: 어?
0: 와, 잠깐만. 불이 이렇게 가깝구나. 와.
1: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근데 너무 높아.
1: 진짜 많이 올랐어요.
0: 우와. 와, 이거 진짜 높이 올라간다. 와.
1: 오, 이게 부여구나.
0: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위에서 보니까. 이거 CG 같아, 지금. 우리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1: 오빠, 저 새보다 우리가 더 높이 있어요.
0: 그치?
1: 네.
0: 와, 그러네.
1: 야! 오, 너무 예뻐.
0: 와, 근데 진짜 감독님이 왜 선물이라고 하신지 알겠다.
1: 오, 이건 진짜 너무 큰 선물인데요?
0: 그니까.
1: 와, 이건 최고의 선물.
0: 어.
1: 와, 진짜 최고. 소원 빌어요, 오빠.
0: 소원 빌어야겠다.
1: 네, 소원 빌어요. 시즌 2 잘 되게 해주십시오.
0: 시즌 2 잘 되게 해주세요. 시즌 4, 5, 6, 7, 8, 9, 10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근데 사장님 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1: 아 이제 열기구를 네. 타시고 이제 착륙하시면 네. 마지막에 세레모니를 해야 됩니다.
0: 세레모니를? 아
1: 축복의 의미요.
0: 자 축복 네. 축복.
1: 축복의 의미.
0: 자 하나 둘 와! 넘어오기면 전국였죠?
2: 준투!
0: 화이팅! 네, 저희가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왔잖아요, 하늘에서.
2: 네.
0: 정말 좋은 선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감독님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어요, 아까? 나 진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2: 한번 해줘요, 감독님.
0: 감독님 표정이 아까 어땠냐면 감독님, 저 보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보미가 계속 멘탈 나가니까 하지 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시즌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 그쵸?
0: 오늘 여기 부여에 어울리는 분을 또 저희가 모셔봤어요.
2: 네.
0: 신이죠, 거의. 요즘에 정말 핫한 분이고 아 오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지리 여신으로도 유명한 우리 이도 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근데 너무 예쁘신데.
3: 아싸 감사합니다.
2: 와. 너무 예뻐요.
3: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0: 네.
3: 이 지리를 전공하면서 역사와 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그런 역사와 지리의 관계 그리고 네. 제가 사실 오늘을 위해서 조금 역사 공부도 더 해왔습니다.
0: 와
2: 멋있다 역시.
0: 아무튼 오늘 이도 씨 부여의 역사와 또 지리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기대됩니다. 네.
0: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저희가 또 여행 메이트가 한 분이 더 계세요. 저로서는 이제 전국 일주의 그 비주얼을 담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또 아이돌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사이커스의 헌터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2: 오,
0: 너무 잘생겼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커스 후후후 파이팅 헌터로 옵니다.
0: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4: 써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할 줄 압니다.
0: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4: 에 아닙니다.
0: 근데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이게 햇빛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4: 햇빛 때문에.
0: 햇빛 때문에 그런 거죠?
4: 네, 햇빛 때문에.
0: 예, 근데 풀네임, 혹시 풀네임이 있어요?
4: 풀네임이 밥 한 건 낼게, 넘어.
2: 네?
3: 팝팝권 렉기 너무.
2: 태국말 나세요?
3: 아니요 태국말은 못하지만.
0: 근데 이도 씨가 5개국어를 한대요. 5개국어를 할 줄 안대요.
3: 태국어는 할 줄 모르지만
0: 네.
3: 옆 나라인 이웃 나라인 라오스어는 할 줄 압니다.
0: 우와.
2: 대박.
0: 근데 이도 씨 여기가 이제 백제의 도시 부여잖아요.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백제는 어떤 나라인가?
3: 백제의 시작은
0: 네.
3: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한강?
3: 네. 기원전 18년쯤에 온조가 이제 한성의 터를
0: 백제의
3: 잡고
0: 백제의 온조왕.
3: 네!
0: 와! 리액션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맞추고 싶다.
3: 아 너무 좋아요.
0: 역시 영 선생님.
3: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사찰이었고 백제의 수도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보미 씨는 북한에서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2: 저는 고구려 역사를 주로 많이 배워요.
0: 그렇죠. 맞아.
2: 그래서 저 백제 역사를 배웠을 때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0: 네.
2: 주몽의 와이프 소선어가 주몽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백제를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에?
3: 아.
0: 그게 혹시 맞는 거예요?
2: 그게 맞는 말이에요?
5: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아, 그래요?
5: 저한테.
0: 아, 근데 피디님 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이도님한테 듣고 싶어요. 저 피디님한테 듣고 싶지 않습니다.

0: 아저씨,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게?
1: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탑은 석탑이죠.
0: 석탑.
1: 네, 요거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어? 해서요.
0: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시험 문제 나오셨나요?
1: 어, 맞아요. 맞죠? 서신령으로.
0: 백제에 있는 거. 아니, 그 백제 부여.
1: 네네.
0: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1: 사실 백제의 유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되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탑입니다.
0: 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불에 그을린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1: 아, 어? 불에 그을린지 어떻게 아셨어요?
0: 어, 그냥 이게 검게 돼 있고 약간.
2: 아, 그러네요. 딱 살짝 까맣게 돼 있네요.
0: 불에 그을린 거 맞아요?
1: 네,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통 까만색이면은 곰팡이 핀 건가? 그냥 누가 낙서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쟁을 하고 함락시킬 때 건축물이라든가 뭐 탑 등등을 불태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역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돌은 불을 이기니까요. 그 흔적만 까맣게 남은 거고 석탑은 이렇게 멋있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0: 저 그럼 저희가 직접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네. 자, 우리 또 시즌2 첫 화니까 최대한 신명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자, 넘어온 김에
3: 정우님! 정우님!

0: 누군가에게는 역사 속 한 장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 지구촌 작가와 함께하는 기원 73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수많은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날의 이별은 끝나지 않은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통일부는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살 꼬마는 백발의 80 노인이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갓 결혼한 아내는 90일이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이들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는 기억의 날이자 완전한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0: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은 북녘을 마주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12개국, 73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기획전인데요. 6.25 전쟁 참전군인이자 북에서 온 실향민, 그리고 이산가족이기도 한 이승택 작가.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삶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항상 마음속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단 현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자기 삶으로 체험하신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9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연세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0: 이건용 작가는 서로 다른 두 색으로 남과 북을 표현했습니다. 두 색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한반도를 향한 바람이 녹아있습니다. 차주만 작가는 철망 사이를 빠져나간 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유와 희망을 상상하게 합니다. 양화선 작가의 소박한 집 한 채.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은 언어와 이념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도 작품을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2: 잉고라는 독일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도 문화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그런 분단을 그리고 통일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왼쪽은 북한 아파트, 오른쪽은 한국 남한의 아파트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으셨고 이 놀이터는 분단되기 이전에 놀았던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한의 어린이, 북한의 어린이가 서로 함께 다시 예전처럼 예전의 어린이들처럼 놀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0: 분단 이후 강제로 멈춰버린 시간과 기억. 이번 전시가 언어와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3: Though unseen, an intense global competition over energy resources is already underway. Why is it more important than ever to invest in renewable energy? Find out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4: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2: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 없죠.
2: 네.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4: 그래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번역하면 재생인데 옛날에는 뭐 전력원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던 애들을 새롭게 전력원으로 고민하게 된 애들을 신에너지로 분류했었고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수소 이런 애들이었는데 네. 정책에 이제 재생과 수소 에너지를 분리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재생은 자연에서 에너지가 올 때 재생.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태양열, 지열, 바이오까지 이런 정도를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이상 발전량 비중을 가져가게 네. 하자라는 정책적인 지향을 갖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이 댓글을 많이 달던 게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어쩌고 태양빛이 별로 없고 바람도 없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조량이 어떤가 사계절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조량을 갖진 않았지만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한다는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거의 뭐 20% 이제 거의 육박하게 되는데 17%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일조량이 훨씬 나빠요. 그런데도 비중은 높잖아요. 24시간 중에 이렇게 적분에서 빵빵한 사각형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걸 3.6시간쯤 발전한다고 말해요. 얘를 이용률이라고 말하고 캐패시터 팩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24분의 3.6, 15%의 이용률을 가져요. 그러면 가령 사우디는 한 23%, 독일이 한 11, 12, 네덜란드 이런 데는 9%. 덴마크 이런 데는 더 나쁘죠. 그런데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쯤 돼요.
2: 평균보다 낮죠. 좀 낮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자면 그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효율은?
4: 이용률은?
2: 이용률은 평균 정도인데
4: 자연에서 오는 이용률은?
2: 그 지금 개발의 속도나 적용률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인 거죠?
4: 기술이 없진 않고 네. 다만 보급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찾으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네. 햇빛은 느리지 않고 네. 바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우디만큼 좋지 않잖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용량으로 치면 많아 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태양광의 보급 용량이 36기가와트 정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용량만으로는 세계 10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에너지는 안 그렇겠냐는 거죠.
2: 네.
4: 이거를 1인당 얼마나 발전하느냐로 따져봐야 되겠죠. 1인당은 당연히 10위 안에 없죠. 이제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 지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2위로 많이 발전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1인당 발전량을 치면 미국은 10위 안에 있어요. 중국은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2: 네.
4: 한국도 용량이 10위지만 1인당 발전량으로는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죠.
5: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4: 네.
5: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4: 맞습니다.
5: 이해할 수 있을까요?
4: 네, 우리는 제조업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 태양광 풍력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못하는 애들을 가져다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산업이 에너지 전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게 결국은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상품을 만들었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세
2: 네.
4: 얘기하고 아리베, ESG 이런 얘기 다 나온 이유가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2: 네.
4: 결국은 산업이 잘 살려도 탄소 중립을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물론 태양광을 100%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의 전원이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2: 네.
4: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다 하겠다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전 세계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조차도 태양광, 덴마크조차도 깔 수 있는 태양광을 최대한 깔고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을
2: 네.
4: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늘 상정하고 보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0: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서 보급을 충분히 전환을 충분히 속도 있게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이제 지금 뭐 에너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해 그렇죠. 오다가 속도를 도저히 재생에너지로 따라잡을 수 없어서 다시 화석연료나 아니면 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AI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가는 것과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어떤 에너지들을 그 수요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공급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런 전쟁들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덜 쓰려는 거가 유예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제 데이터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유예되진 않아요. 믹스가 중요하고 어떤 에너지건 재생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써야 되는 화석연료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25년에 신규 증가된 전력원을 살펴보면 그 신규 전력원의 발전원은 뭐였냐면 태양광 풍력이 99%. 결국은 이 에너지 정책 기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고 열심히 깔고 속도 있게 깔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더 회복력이 좋은 거예요.
1: 이제 석탄 에너지를 장악했던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석유 에너지를 장악했던 미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좀 열리면 말씀하셨던 히토류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평북 정주에서 난다라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철도만 연결이 돼서 러시아와 연결이 된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결되려고 하는 시베리아 힘2가 계속 가스관이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가스, SMR의 우라늄은 또 북한의 노총강산에 많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에너지를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혹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의 핵심은 남북관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사실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에너지 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오늘 에너지에 관해서 깊은 얘기 들어봤는데 각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1: 아까 탄소 발자국 하셨을 때 아, 나 어저께 소고기 먹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식생활이나 아니면 뭐 AI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즉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교착돼 있는데 결국에 우리 또 에너지 문제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은 남북협력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또 오늘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0: 국력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도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술을 가져야 기술로서 뭔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외교도 더 원활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네는 뭘 내놓을 것이냐 이런 협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기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늘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우리가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씩 꼽는다면
1: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4: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Korean in Timor-Leste as a family. We really, really appreciate for the work that he has invested to connect Korea and Timor-Leste.
1: But then, where did the idea to create a Tetum Korean dictionary and a Korean Tetum dictionary begin? We turned back to Professor Choi and asked him directly.
2: 한국학 센터를 만드니까 센터에서 무슨 교육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기초반을 오픈을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별로 안 와요. 숫자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게 별로 안 와.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어요. 이거 내가 너무 교육을 못해서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아, 내가 만약에 영어 사전이 없이 영어 공부를 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한국어 대두노 사전을 생각을 했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제 제자분들이 많은 애가 영문학과 애들이 많아요. 처음에 제가 영어로 강의를 했으니까 영어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소위 말해서 제자분들이 이게 늘어나질 않아. 영어로 하는 애들은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수업을 자꾸 안 듣고 안 나가고 그냥 중도 포기를 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 문득 아, 내가 영어로만 강의하니까 애들이 떼뜨노를 더 이해를 잘하는데 예, 나중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떼뜨노 한국어 사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2014년쯤에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1: There is another institution tha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working alongside Professor Choi.
2: 10여 개 한국학 관련 기관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고려대 조성택 원장님이셨어요. 민족문화연구원에. 한 2시간도 되기 전에 이메일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고려대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1: So,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to hear the story firsthand.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사전학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도원영입니다.
1: The Center for Lexicography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s the only lexicography center among Korean universities. It has published major works, including the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the Unabridged Chinese-Korean Dictionary, and medical terminology glossaries for South and North Korea. Professor Choi's passion and the Institute's expertise came together, but the years-long process of making a dictionary faced another very real obstacle. Funding.
3: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기관에 뭐 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동티모르가 한국어 학습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네이버의 당시 CEO가 현재 그 벤처 기업부 장관이신 한성숙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CEO가 되시면서 네이버 어학사전을 굉장히 확대하고 심화하는 이런 정책을 네이버 자체 정책을 쓰셔서 그때 네이버가 사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어 학습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 원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 Timor-Leste is a very small country covering only about 15% of the total land area of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Tetum speakers is estimated to be around 1 million. Let's compare that with other languages. World

0: Worldwide, English has approximately 1.5 billion speakers, and Chinese about 1.1 billion. Korean is also considered a relatively small language globally, yet it is spoken by around 80 million people. Seen in this context, it becomes clear just how small the Tetum-speaking population is. Investing in a minority language like Tetum with such a small number of speakers could not have been an easy decision. So what led Naver to take part in this dictionary project?
1: 네이버에서 어학사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환 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용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저희가 소수 언어들에 대한 편찬 지원 사업들을 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보시면 꽤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편찬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그 테툼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티모르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네이버 문화재단이랑 함께 그 편찬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 After checking directly, we found that Naver currently provides a total of 67 language dictionaries covering major languages such as English, Chinese, Hindi, and Spanish, as well as a wide range of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As long as you have an internet connection, anyone can access Naver and use its 67 language dictionaries, including Tetum, free of charge. This naturally raises another question.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Naver has shown long-term interest in working on minority language dictionaries?
1: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좀 담아보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고 당시 이제 경영진 분들께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의지들을 주셨고 많은 격려와 응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검색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도 다양한 사전들 67종의 사전까지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Created through the efforts of so many people, the Tetum Korean and Korean Tetum dictionaries. So what do these dictionaries actually look like?
2: 지금 여기 테투노 잉글리시를 보면은 이 사전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의 단어가 단어로 매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어집 형태의 사전이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제일 큰 차이는 예문이 있다는 겁니다. 표제어가 있고 테투노 예문이 있고 한국어 번역한 예문이 있고 유사어 반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전학적인 미시 구조가 갖춰진 사전 중에 테투노와 관련된 걸로 최초로 나온 사전이 이 사전이다. 이게 2022년 1월.
0: When we think of a dictionary, we often imagine a simple list of words and their foreign language equivalents. But let's try to recall a bit more vividly what it actually means to look inside a dictionary. As you can see here, a dictionary typically includes the head word, its part of speech, definitions, example sentences, and even pronunciation. Now imagine this. Which would help you understand a language more deeply? A dictionary that simply says apple equals 사과, or a dictionary that includes its pronunciation, part of speech, and a vivid example sentence like eating a ripe red apple. From pronunciation to usage examples, a systematic structure that fully captures every aspect of a single word. This is the power of lexicographical microstructure.
2: 제가 이제 문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테투노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테투노라는 단어를 꼼꼼하게 포르투갈어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용어집이에요. 나머지는 100% 다 용어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라기보다는 그로서리에 가깝다. 근데 이제 최초로 진짜 딕셔너리 스타일이 나온 거죠. 이게 테투노 한국어, 한국어 테투노가 사전학적인 미시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0: And as we look more closely at the dictionaries, another question naturally arises. By what criteria were the words included in the dictionary selected? So we spoke with a researche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o learn more about the process behind the creation of the dictionaries.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에서 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박주원 연구원입니다. 이 사전이 어쨌든 이제 타겟은 동티모르에서 한국어를 알고자 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용 사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같은 거를 확보를 했고 그 목록에서 겹치는 것들을 선정을 하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중 사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네, 중요한 어휘들이 등급에 따라서 이미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자료를 다 모아서 겹치는 것 위주로 선정을 했고 또 고빈도가 아니어서 목록에는 없을 수 있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좀 한국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휘들을 일부 더 실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아리랑 방송 아임 라이브 첫 출연이자 창단 이래 방송 첫 출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임 라이브.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하범석입니다.
1: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유병현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키보드의 라코브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고고학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강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자 첫 곡은 소리부터 냅다 지르고 보자 해서 드라마 들려드리고 가장 최근 발매곡인 모래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곡이 굉장히 길어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귀 속에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청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아리랑 TV가 또 각국에 송출되는 자랑스러운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래서 저희가 인사는 다 잘해요. 봉주, 올라, 헬로, 하지메 마시떼. This is band go go hawk. Thank you.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셨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노래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 마지막 곡은 컴플렉스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Last song called Complex. Thank you.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3: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3: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3: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3: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3: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 뭐 오리 잡는 건가요?
3: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3: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2: 삼봉낙.
3: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3: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봉낙이라는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3: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3: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2: 아 이건 진짜
3: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3: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3: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3: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있네요?
3: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2: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3: 그렇죠.
4: 이게 무슨 소리야.
3: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 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제가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해서
3: 네. 네, 좋습니다.
2: 가보실까요?
3: 네.
1: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3: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2: 네.
3: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2: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3: 잘 보세요, 보여요.
2: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뭘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2: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3: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2: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3: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2: 그러면
3: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보고.
3: 그런데 여기에 저 네. 하얀 게 보이죠?
2: 네, 보입니다.
3: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2: 네.
3: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2: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3: 어? 들어가 봐. 원리는 알겠죠?
2: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3: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2: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네.
3: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2: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3: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4: 입만 벌리면?
2: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3: 근데 이거 네. 이런 표현은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2: 그러니까요.
3: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5: 앉으세요.
2: 오! 걸었어. 걸었어.
3: 잡혔어요.
2: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3: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2: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 봐. 걸었어, 걸었어.
3: 오!
6: 장어다.
3: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오, 터는데요?
3: 오!
2: 제대로 터는데?
3: 오!
2: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3: 오!
2: 쏘가리! 쏘가리!
3: 대박!
2: 와, 오, 쏘가리가 대박. 나오네?
3: 이거 뚫지 없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 올릴게요.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네.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셔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2: 장난 아니야.
0: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예전에는 좀 더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작가적 그 메시지 이런 걸 좀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은 예술이 꼭 뭔가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담고 개념을 담아야만 예술인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가 공유해주고 같이 감각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니까. 저는 현대미술가 배달레입니다.

전 어릴 때 나의 감성과 감각을 이렇게 건드리는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나 음악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춤을 추고 손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를 표현해내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욕망, 본성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초적인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지? 여대니까 더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대는 군사정권 시대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억압당하고 표현하기 힘든. 근데 제가 미술대학을 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고 터봇이 되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찾는 것이 그런 본성의 좀 존재에 좀 더 접근하기 다가가는 어떤 그 순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거리낌 없이 표현했어요. 제가 20대 때 베르슈카라는 작가, 아티스트의 책을 보게 돼요. 사진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진집을 봤을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너무 문화적 충격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책을 3학년 때 얼른 사서 제가 그 책을 한 10년을 넘게 봤어요. 굉장히 이게 썩어 들어가는 어떤 산화된 자연에 자기의 몸을 그대로 녹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대로 어떤 사물에 이입을 하고 모든 것에 어떤 자기를 녹여내는 굉장히 그 본질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페인팅만 하고 그림만 그리던 저한테 굉장히 다양한 그림 그리기가 있구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바디 페인팅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움직이는 인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일까? 완전히 움직이는 드로잉이 되는 거잖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레리노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은 그냥 춤을 춰라. 나는 그 위에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너무 떨렸어요. 그게 진짜 제일 첫 작품이에요. 그 살아있는 피부에다 그림을 그리는 그 느낌은 정말 짜릿하고 너무나 감격과 감동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몇 가지만 오랫동안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의 눈물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떤 자연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빌려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했고 해외에 나가서도 작품을 했고 독일의 분트라고 굉장히 제일 큰 환경단체가 저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와서 이 공연을, 당신의 그 공연을 보여줘라. 다뉴브 강의 강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오염이라기보다는 개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뉴브 강이 잔잔히 흐르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서 퍼포먼스를 했죠. 진짜 한 천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관람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는 꼬맹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저의 그걸 공연을 보고 있는데 하는 내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확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 손은 자기 심장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술은 정말 언어,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언어다. 꼭 우리가 구호로 환경은 지켜줘야 되고 물은 흘려야 되고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됐을 때 이 모든 것은 평화롭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예술가임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제가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죠. 4대강 작업을 하고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다가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되어진 곳이 뭐 더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DMZ 비무장지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도, 우리 지금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거기에 있는 환경,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환경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DMZ를 막 또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본 것은
건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DMZ 속에 있는 숲을 보게 해달라. 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흔의 흔적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 묻혀 있을 수는 있어도 사라졌지는 않을 거다. 처음 가서 그때도 되게 소름 돋았던 것이 철창이 철책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넘어서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처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MZ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그 거대한 생명력 안에는 처연함을 깔고 있구나. 저는 DMZ 하나를 그리면서 정말 잎사귀 하나, 풀 하나 또 다치게 그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런 겨울, 지금 봄에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이지만 곧 정말 이 밑에, 땅 밑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다시 있겠죠. 저는 그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곧 봄이 될 거고 찬란해질 거고 아름답게 모두가 다 봄을 기다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다 웅크리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이 DMZ 시리즈를 하는 중간에 제가 그 군 담벼락에서 발견한 꽃이 있었어요. 그게 맨드라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게 그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진 그 맨드라미가를 보는 순간 엄청난 막 이글이글 하는 생명력을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영감을 받아서 제가 맨드라미를 그거를 이제 찍어 와서 그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작품 이후부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맨드라미 군락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부터 블루 시리즈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참 단순해요. 제가 퍼포먼스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물속에서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아직도 수영 못해요. 그런데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한테 엄청난 두려움이고 고난이고 그거를 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만이 제가 물속을 보는 거였잖아요. 블루 바다에 깊은 심연의 색을 본다는 거, 그게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블루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의 그조차도 두려움과 이기기 위한 어떤 저의 그 도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더 가지고 왔던 거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그 피부에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다큐를 얘기를 듣고 제가 그림을 또 그려주고 그러면서 모든 그 사람의 삶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같이 그림이 되고 예술이 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사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주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 대상이 자연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자연으로 확장이 된 거죠.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이 제게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혜선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구죠.
1: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소중히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Today's case story offering is the movie Hana Korea. It is based on the life of a real North Korean woman who defected to seek a new life in South Korea. Laud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a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Dame Frederik Sørberg directed and co-wrote the screenplay, along with Sharon Choi, who is known for having worked as director Bong Joon-ho's translator. Actress Kim Min-ah plays the lead, while actresses Kim Joo-ryung and An So-hyun leave strong impressions.
1: 조혜선 씨 맞습니까?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3: 가장 막막했던 순간들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독사처럼 살아라.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5: 이제 진짜 서울살이 시작한다.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Let's watch the movie Hana Korea together. 혜선 arrives in South Korea 2 years after her initial escape from North Korea to China. She remains hyper-vigilant and tense during her security screening.
6: 혜선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도죠?
5: 네.
7: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5: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어.
0: Did your security verification go well?
8: 조사는 잘 끝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0: Things still feel rather unreal to her. Now, the real adjustment begins. Re-education begins in earnest.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0: After a check-in process filled with a mix of nervousness and anticipation, 혜선 is assigned a room and a roommate.
5: 이거 봐라.
0: Her roommate, 봄이, offers her some bubble gum. The two hope that their new life will be filled with positive moments. Like children learning to walk, they begin with learning the basics.
5: 용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9: 다음 분.
10: 언니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입니까?
5: 농마국수.
10: 맛있겠다.
0: But suddenly,
10: 드디어
0: reasons that are unclear, another defector attacks her ferociously. But Hyesun just takes it and does not fight back.
10: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꼭 천벌 받으라.
0: Just what did she do in order to make her way here?
10: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셔. 언니만 떳떳하면 됐지. 일 없습니다.
5: 떳떳하지 못하면.
0: Despite the past, 혜선 longs to move forward.
2: 오늘부터 우리는 혜선 씨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성분들은 주로 요리나 제과, 제빵, 미용 쪽으로 많이 가죠.
5: 직업 훈련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0: She has a dream.
2: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아주 어릴 때 시작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5: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된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0: Is it because of her sick mother? She chooses a difficult path.
11: 처음으로 도시 생활 현장 학습을 갑니다.
0: Meanwhile, Hyesun goes on a field trip into the city.
11: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이 카드로 10만 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필품 목록에 있는 것만 사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0: But she's at the age to care deeply about appearances. The cosmetic shop was chock full of intriguing things.
5: 혹시 입술은
11: 틴트요? 아니면 립밤?
5: 묽은 색깔로.
0: Hyesun enjoyed her outing. But afterwards,
11: 영수증 이게 다예요?
5: 네.
11: 혜선 학생, 봄이 학생. 한국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두 사람 5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 치우고 오세요.
0: She had to learn about rules and responsibilities. Finally, 400 hours of education are over.
1: 열고,
0: There's still 7, a lot 7, to learn.
12: 새로운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But Haesun gets assigned to new home.
13: 여기가 이래도 서울에서 꽤 큰 편이에요.
11: 그리고
0: And also receives a cell phone.
13: 이게 최신 기종은 아닌데 연락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0: She's prepared to face her future.
14: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0: But what she faces day to day is formidable. Especially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is much tougher than she expected. Competition is heated.
5: 혹시 필기 좀 보여줄 수 있어?
15: 싫은데.
5: 어?
15: 내 왜 보여줘야 돼?
0: What's more?
5: 어머니한테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0: She needs money to communicate with her mom. And to send her mom medicine.
14: 거품이 너무 없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0: Ultimately, Haesun ends up getting a part-time job.
5: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4: 여기 뭐 몽타리 아주 다 조선족만 쓰니까.
0: Sometimes she's drained by people's preconceptions. Haesun paws on, but eventually she hits a breaking point.
12: 죄송합니다.
0: Then she faces another crossroads.
5: 엄마, 지금 보내는 돈이 꼭 잘 전달되길 바래요.
0: Will what Haesun hopes for work out? A North Korean defector's new lif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A Danish director portrays the defector's life with a calm, observational eye that lends the work a documentary-like character.
16: For me, the core of this story is a young woman with a lot of courage, a lot of resilience, and I felt compelled to tell her story. I think it's overall very interesting and relevant to look at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for freedom,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that leave their home for another, and that's been our focus throughout the process.
0: Rather than focusing on the defection itself, the story focuses on the period of adjustment following defection, centering on daily life and struggles.
17: 탈북민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와서 겪는 그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이 안착되고 남한으로 오고 첫 5년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남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Haesun, is said to have heightened the level of audience immersion with her nuanced portrayal of emotions.
18: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남한에 도착해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체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세세히 구분해 가면서 극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요.
0: Actress Kim Joo-ryung played Suki, a woman who encourages Haesun.
18: 수키 역시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물인데 저는 수키가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상처를 안고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연기하면서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Homie, the bright, energetic friend by Haesun's side, was played by actress An So-hyun.
19: Homie는 그때그때 다른 호흡을 내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봄이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 같은 걸 즉각적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좀 쉬어가는 포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에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emotional journey of North Korean women who settl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The character case story highlights in Hana Korea is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0: The woman who left behind a sick mother and risked her life to defect.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Who now faces the struggle of adjusting to a new way of life, Hyesun. Actress Kim Min-ha tackled this role. Through what is called a compelling performance, she vividly

0: portrayed anxiety, solitude, and a steadfast will.
1: 눈을 보면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되게 훌륭한 배우였고.
0: Follow Hassan's emotions and cheer her on. A quiet movie that resonates. It is the movie 하나 Korea.

어떻게 보면 이게 바라봄에 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또 본연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낸 것이 몽유도원 모임.

국립무용단이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안무를 의뢰받았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굉장히 깊게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립무용단의 어떤 한국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불현듯 굽이굽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 떠올랐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산세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감각들이 되게 굽이굽이라는 말이 딱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굽이굽이 하나로 이제 펼쳐진 예, 무대 언어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목류도원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삶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무용수로서 고민하고 성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안에서의 나와 그 삶 속의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저희가 늘 안무자님께서는 이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춤의 언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춤을 춰라.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추면 좋을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몸의 어떤 언어와 이 기술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몸의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작품에 이렇게 담기기를 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모든 무용술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들이 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영감처럼 막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고 안무하고 각 장면의 역할들로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그냥 저라는 차진엽의 큰 세계에 그 무용수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환지나 화선지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먹을 딱 떨궜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무대 위에 무용수들도 각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제 숨과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호흡대로 흘러가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묵화처럼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 않나? 그것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a banker working at Hong Dan-bi Young Youth Fund.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이 옷을 입고 있으면
1: 아 그렇겠죠. 이거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가
2: This is Otto?
1: 그쵸.
2: Or I think
1: Girls are okay too. 여자도 괜찮나 봐요.
3: It was funny to meet them because just before we

0: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0: 맞습니다.
1: Wow.
0: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날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0: 맞습니다.
2: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1: So your products are ultra 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3: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2: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1: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3: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1: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3: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 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이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2: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김영철입니다.
1: And K2 Laser System, what kind of company is that?
0: K2 Laser System은 2004년도 법인 설립 이후로다가 제가 좀 다양한 레이저 마킹 기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금파이버 금속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고요. Uh-huh.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4680에 대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전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 Wow, so lots of in-house technologies helping you to expand. By overcoming the limits facing the current laser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0: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 그래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펙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펙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펙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0: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0: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1: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0: 저희 바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1: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의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 to 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로는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1: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이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0: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1: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0: Good luck with the future.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0: 와, 아, 이거 다 건강 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콩간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1: 인삼네?
0: 이거 인삼이에요.
1: 이제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한 개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0: 오, 진짜로?
1: 예, 한 개 드시고 오십시오.
0: 오, 오늘 진짜. 제가... 아, 이렇게? 네. 그대로 먹어요.
1: 전체로, 전체 다 드셔야 돼. 입줄기. 아,
0: 입,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1: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1: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1: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1: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1: 예,
0: 또 오, 양파?
1: 이제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보러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그래.
0: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2: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2: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2: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2: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2: 예.
0: 오, 이거.
2: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2: 네, 그렇게
0: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hukdaeji. 오,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2: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네.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2: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2: 네, 오겹.
0: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three,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three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five layers. This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함양 역사에 담긴 술손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술손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술손주는 이제 발효 중대, 발효를 시키는데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든,
1: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게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빼기 전에.
1: 예예.
0: 아, 진짜 순진.
1: 네, 네. 향이
0: 순이 네.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거. 향이죠.
0: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것처럼.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네,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재밌죠.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0: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네.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확 네.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1: 어, 감사합니다.
0: 역시 여기 명인님.
1: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오,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예,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냉각이.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0: 오,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1: 조금만 드세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보여주시죠.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오,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1: 네.
0: 장아찌.
1: 네네네.
0: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손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1: 네.
0: 들어가서.
1: 네네네.
0: 그래. 저는 소주 대신 소주.
1: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최고. 이야. 예.
0: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예. 네.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어, 예,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And then I want to just cut them mokkichokke. Mokkichokke means in a nice way for being easily eaten. And now let's prepare the pickling juice. And the pickling liquid, very, very easy. Water, sugar, soy sauce, vinegar. Oh, so good. Now here we have Joyang gochu, spicy green pepper, and red pepper. This is boiling, so stop and let's go. So my friends, this is yampajangachi. Now, while we are waiting, I still want to show you a very, very cool thing. Because usually when Korean people eat suyuk, they need some kind of sauce to give the flavor, very strong flavor, and then eat very, very deliciously. Let's do some nice sauce, chopped garlic, cheongyang pepper, saejeon, fermented mini shrimps, maesiljeong. And then we need the pickling liquid of the jangachi. And I just want to put a little bit more sweetness. And since these onions are very sweet, I will also put a little bit of them. And now a little bit of sosongju. Oh, perfect. So let's plate it. And this is done. Let's plate the jangachi also. This is also done. One and two. So nice, tender, and very, very juicy. Yes. Now it's time to try with Myeongin-nim. Myeongin-nim! 어디 계세요? 이제 드디어 여기 함양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1: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0: 아, 노노 저는
1: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아, 저는 영광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거 선생님의 이렇게 예쁜 진짜 아름다운 한옥 집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0: 자.
1: 건배.
0: 건배. 이제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1: 네.
0: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너무
1: 정말 맛있어요.
0: 같아요. 어우,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우.
0: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1: 네.
0: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여기 산산추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오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쌈인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쫄깃하고
0: 소리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1: 입안이 개운해요.
0: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송진
2: 네. 손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그렇죠. 아,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1: 한 잔 더 드릴까요?
2: 예. Why not? My friends also. Tin,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g.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ng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1: 다음에 또 봬요.
2: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1: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2: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bye.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I'm Live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와!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아임라이브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I'm Live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퍼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주인공. 누구? 나초 진세영. 잘 지내셨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세팅이 돼 있네요, 이게.
1: 오늘이 시즌 2 처음이잖아요.
0: 아! 아, 또 이렇게 시즌 2를 또 맞이하게 됐네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아니 이게 짤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여행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행을 같이 할 또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또 자 우리 나와주세요. 아 건범 씨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궁금이다 언니 오빠들 잘 떠나요.
2: 오늘 잘 지냈어요?
0: 잘 지냈어?
2: 저 이제 브랜드들 런칭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0: 아 근데 감독님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일찍 부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출연자가 저희 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3: 여러분 두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0: 아 저희한테요? 오
2: 너무 좋은데요?
3: 오늘의 선물의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0: 네
3: 하늘을 선물해 드릴게요.
0: 하늘을 어떻게 줘요?
2: 뭔가 스카이 다이빙 시키는 거 아니야?
0: 스카이 다이빙?
2: 하늘에서 막 밑으로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좀 몸 불안해 맨날. 나한테 맨날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하면서 갔는데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이러니까. 아 근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선물을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하늘을 받으러? 저희 둘이라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2: 네.
0: 하여?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하자.
2: 네.
0: 넘어온 김에 천국일주! 갑시다.

0: 어, 깜짝이야.
1: 이거 3대가 덕을 쌓아야 탈 수 있는 거래요.
0: 아, 진짜야?
1: 네.
0: 우와, 근데 불이 진짜 세다.
1: 와. 어, 너무 신기해요. 대박. 와.
0: 이거 그냥 해외, 그냥 이거 영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실제로 볼 줄이야. 와, 이거 여기서 봐요.
2: 타투 준비 되셨어요?
3: 네, 하세요.
0: 예.
2: 이쪽으로 오세요.
0: 예. 여기 잡고. 와, 잠깐만. 불이 이렇게 가깝구나. 우와. 위에서 보니까 이거 CG 같아. 지금 우리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1: 오빠 저 새보다 우리가 더 높이 있어요.
0: 그치?
1: 네.
0: 와, 그러네.
1: 야! 어, 너무 예뻐.
0: 와, 근데 진짜 감독님이 왜 선물이라고 하신지 알겠다.
1: 오, 이건 진짜 너무 큰 선물인데요.
0: 그러니까.
1: 와, 이건 최고의 선물. 와, 진짜 최고. 소원 빌어요, 오빠.
0: 소원 빌어야겠다.
1: 네, 소원 빌어요. 시즌2 잘 되게 해주십시오.
0: 시즌2 잘 되게 해주세요. 시즌4, 5, 6, 7, 8, 9, 10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근데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1: 아 이제 열기구를 타시고 이제 착륙하시면 네. 마지막에 세레모니를 해야 됩니다.
0: 세레모니를? 아
1: 축복의 의미요.
0: 자 축복 네. 축복.
1: 축복의 의미.
0: 자 하나 둘 와! 와! 넘어오기면 전국이었죠?
2: 준투!
0: 화이팅! 저희가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왔잖아요 하늘에서
2: 네.
0: 정말 좋은 선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감독님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어요 아까 나 진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2: 한번 해줘요 감독님
0: 감독님 표정이 아까 어땠냐면 감독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보미가 계속 멘탈라고 하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시즌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 그쵸?
0: 오늘 여기 부여에 어울리는 분을 또 저희가 모셔봤어요
2: 네
0: 신이죠 거의 요즘에 정말 핫한 분이고 아 오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지리 여신으로도 유명한 우리 이도 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예쁘신데.
3: 아싸, 감사합니다.
2: 와. 너무 예뻐요.
3: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0: 네.
3: 이 지리를 전공하면서 역사와 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그런 역사와 지리의 관계 그리고 네. 제가 사실 오늘을 위해서 조금 역사 공부도 더 해왔습니다.
0: 와,
2: 멋있다, 역시.
0: 아무튼 오늘 이도 씨 부여의 역사와 또 지리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기대됩니다. 네.
0: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저희가 또 여행 메이트가 한 분이 더 계세요. 저로서는 이제 전국 일주의 그 비주얼을 담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또 아이돌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사이커스의 헌터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2: 오, 진짜
0: 너무 잘생겼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커스 후후후 파이팅 헌터로 옵니다.
0: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4: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할 줄 압니다.
0: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4: 에 아닙니다.
0: 근데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이게 근데 진짜 이게 햇빛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4: 햇빛 때문에
0: 그런 거죠.
4: 네, 햇빛 때문에.
0: 예. 아 근데 풀네임 혹시 풀네임이 있어요?
4: 풀네임이 밥 한 건 낼게 넘어.
2: 네?
3: 밥한건 렉기 너무.
2: 태국말 나세요?
3: 아니요 태국말은 못하지만.
0: 아니 근데 이노 씨가 5개국어를 한대요. 5개국어를 할 줄 안대요.
3: 아 태국어는 할 줄 모르지만
0: 네.
3: 옆 나라인 이웃 나라인 라오스어는 할 줄 압니다.
0: 우와.
2: 대박.
0: 근데 이도 씨 여기가 이제 백제의 도시 부여잖아요.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백제는 어떤 나라인가?
3: 백제의 시작은
0: 네.
3: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한강?
3: 네. 기원전 18년쯤에 온조가 이제 한성의 터를
0: 백제의
3: 잡고
0: 백제 온조왕.
3: 네.
0: 와, 리액션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보고 맞추고 싶다.
3: 아, 너무 좋아요.
0: 아, 역시 영 선생님.
3: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사찰이었고 백제의 수도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보미 씨는 북한에서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2: 저는 고구려 역사를 주로 많이 배워요.
0: 그렇죠, 맞아.
2: 그래서 저 백제 역사를 배웠을 때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0: 네.
2: 주몽의 와이프 소선어가 주몽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백제를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에?
3: 아.
0: 그게 혹시 맞는 거예요?
2: 그게 맞는 말이에요?
5: 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아, 그래요?
5: 저한테.
0: 아, 근데 피디님 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이도님한테 듣고 싶어요. 저 피디님한테 듣고 싶지 않습니다.

0: 아저씨,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게?
1: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탑은 석탑이죠.
0: 석탑.
1: 네, 요거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어? 해서요.
0: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시험 문제 나오셨나요?
1: 어, 맞아요. 맞죠? 서신령으로.
0: 백제에 있는 거. 아니, 그 백제 부여.
1: 네네.
0: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1: 사실 백제의 유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되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탑입니다.
0: 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불에 그을린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1: 아, 어? 불에 그을린 지 어떻게 아셨어요?
0: 어, 그냥 이게 검게 돼 있고 약간.
2: 아, 그러네요. 딱 살짝 까맣게 돼 있네요.
0: 불에 그을린 거 맞아요?
1: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통 까만색이면은 어, 곰팡이틴 건가? 그냥 누가 낙서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쟁을 하고 함락시킬 때 건축물이라든가 뭐 탑 등등을 불태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역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돌은 불을 이기니까요. 그 흔적만 까맣게 남은 거고 석탑은 이렇게 멋있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0: 저 그럼 저희가 직접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네. 자, 우리 또 시즌2 첫 터니까 최대한 신명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 나.
0: 자, 넘어온 김에
3: 정리! 정리!

누군가에게는 역사 속 한 장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 지구촌 작가와 함께하는 기원 73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수많은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날의 이별은 끝나지 않은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통일부는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열고

0: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살 꼬마는 백발의 80 노인이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갓 결혼한 아내는 90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이들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는 기억의 날이자 완전한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0: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은 북녘을 마주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12개국, 73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기획전인데요. 6.25 전쟁 참전군인이자 북에서 온 실향민, 그리고 이산가족이기도 한 이승택 작가.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삶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항상 마음속에 북한의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단 현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자기 삶으로 체험하신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9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연세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0: 이건용 작가는 서로 다른 두 색으로 남과 북을 표현했습니다. 두 색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한반도를 향한 바람이 녹아 있습니다. 차주만 작가는 철망 사이를 빠져나간 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유와 희망을 상상하게 합니다. 양화선 작가의 소박한 집 한 채.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은 언어와 이념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도 작품을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2: 잉고라는 독일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도 문화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그런 분단을, 그리고 통일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왼쪽은 북한 아파트, 오른쪽은 한국, 남한의 아파트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으셨고, 이 놀이터는 분단되기 이전에 놀았던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한의 어린이, 북한의 어린이가 서로 함께 다시 예전처럼, 예전의 어린이들처럼 놀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0: 분단 이후 강제로 멈춰버린 시간과 기억. 이번 전시가 언어와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3: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 없죠. 네.
3: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4: 뭐
3: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4: 그래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번역하면 재생인데, 옛날에는 뭐 전력원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던 애들을 새롭게 전력원으로 고민하게 된 애들을 신에너지로 분류했었고,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수소 이런 애들이었는데 네. 정책에 이제 재생과 수소에너지를 분리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재생은 자연 에서 에너지가 올 때 재생.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태양열, 지열, 바이오까지 이런 정도를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이상 발전량 비중을 가져가게 네. 하자라는 정책적인 지향을 갖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이 댓글을 많이 달던 게

0: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어쩌고 태양빛이 별로 없고 바람도 없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조량이 어떤가, 사계절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조량을 갖진 않았지만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한다는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거의 뭐 20% 이제 거의 육박하게 되는데 17%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일조량이 훨씬 나빠요. 그런데도 비중은 높잖아요. 24시간 중에 이렇게 적분에서 빵빵한 사각형으로 뭐 에너지를 얻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걸 3.6시간쯤 발전한다고 말해요. 얘를 이용률이라고 말하고 캐패시터 팩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24분의 3.6, 15%의 이용률을 가져요. 그러면 가령 사우디는 한 23%, 독일이 한 11, 12, 네덜란드 이런 데는 9%, 뭐 덴마크 이런 데는 더 나쁘죠. 그런데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쯤 돼요.
1: 평균보다 낮죠. 좀 낮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자면 그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효율은?
0: 이용률은?
1: 이용률은 평균 정도인데
0: 자연에서 오는 이용률은?
1: 그 지금 개발의 속도나 적용률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인 거죠?
0: 기술이 없진 않고 네. 다만 보급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찾으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네. 햇빛은 늘 있지 않고 네. 바람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우디만큼 좋지 않잖아 라고 네. 말할 수 있잖아요.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용량으로 치면 많아 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태양광의 보급 용량이 36기가와트 정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용량만으로는 세계 10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에너지는 안 그렇겠냐는 거죠. 네. 이거를 1인당 얼마나 발전하느냐로 따져봐야 되겠죠. 1인당은 당연히 10위 안에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 지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2위로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1인당 발전량을 치면 미국은 10위 안에 있어요. 중국은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네. 한국도 용량이 10위지만 1인당 발전량으로는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죠.
2: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0: 네.
2: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0: 맞습니다.
2: 이해할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는 제조업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 태양광 풍력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못하는 애들을 가져다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산업이 에너지 전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게 결국은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상품을 만들었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국, 뭐 탄소세 네. 얘기하고 뭐 아리베, ESG 이런 얘기 다 나온 이유가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산업이 잘 살려도 탄소 중립을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물론 태양광은 100%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의 전원이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다 하겠다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전 세계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조차도 태양광, 덴마크조차도 깔 수 있는 태양광을 최대한 깔고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을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늘 상정하고 보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서 보급을 충분히 전환을 충분히 속도 있게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3: 근데 이제 지금 뭐 에너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해 그렇죠. 오다가 속도를 도저히 재생에너지로 따라잡을 수 없어서 다시 화석연료나 아니면 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AI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가는 것과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어떤 에너지들을 그 수요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공급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런 전쟁들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덜 쓰려는 거가 유예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실제 데이터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유예되진 않아요. 믹스가 중요하고 어떤 에너지건 재생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써야 되는 화석연료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25년에 신규 증가된 전력원을 살펴보면 그 신규 전력원의 발전원은 뭐였냐면 태양광 풍력이 99%. 결국은 이 에너지 정책 기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고 열심히 깔고 속도 있게 깔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더 회복

0: 상상력이 좋은 거예요.
1: 이제 석탄 에너지를 장악했던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석유 에너지를 장악했던 미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좀 열리면 말씀하셨던 히토류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평북 정주에서 난다라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철도만 연결이 돼서 러시아와 연결이 된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결되려고 하는 시베리아 힘2가 계속 가스관이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가스, SMR의 우라늄은 또 북한의 노총강산에 많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에너지를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혹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의 핵심은 남북관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사실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에너지 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오늘 에너지에 관해서 깊은 얘기 들어봤는데 각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1: 아까 탄소 발자국 하셨을 때 아, 나 어저께 소고기 먹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식생활이나 아니면 뭐 AI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즉겨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교착돼 있는데 결국에 우리 또 에너지 문제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은 남북협력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또 오늘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0: 국력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도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술을 가져야 기술로서 뭔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외교도 더 원활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네는 뭘 내놓을 것이냐 이런 협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기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늘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우리가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씩 꼽는다면
1: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4: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The Sutosa patrol officers departed from Daepunghon, Uljin, and arrived in Ulleung-do after a week.
1: Wow,
0: the Sutosa regularly visited Ulleung-do and Dokdo. The EC is beautiful, even though there's a sad history about this place.
2: Oh, what?
3: Daepunggam.
4: 해양보호구역.
2: All of this?
0: From the Daepunggam Rock Observatory, the members thought of patrol officers as they looked out to the rocky islands and many oddly formed rocks.
5: A little attraction with shore.
1: 3, 2, 1.
6: It's very bright, I cannot see anything. Can you take me?
7: 한번 돌아보고 시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토사라고 그랬어요.
6: 수토사.
3: 아, 여기
6: 오던 사람.
7: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감찰.
2: 감찰.
7: 예.
2: 수색수.
7: 예. 예. 페트롤.
6: 수색수.
7: 여기 10대 비경이니까 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월드 베스트.
8: View place of the world.
5: Even from up 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incredibly clear.
8: Yes.
0: Sutosa, the patrol officers had to return to the mainland after their duties were complete. They looked out to the vast sea as they waited for the winds to blow.
6: Yeah, yeah.
1: 그럼 지금 어디에 가는 거야?
7: 여기 풍토 굴에 가고 있어요.
1: 아.
7: 저희가.
6: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7: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1: 아.
7: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 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0: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6: 성화신당입니다.
3: 여기에요?
7: 예, 성화신당. 야, 다 왔네.
3: 인사드려야 되는
7: 예, 인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3: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0: The Se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s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7: 예, 여기는 성화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3: 네.
7: 아, 저기 저거를 동남 동녀라고 그래요.
0: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e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6: 선생님 여기 와서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는 있나요?
7: 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우선 울릉도에 네. 왔다고.
6: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7: 네. 네, 그럼
5: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0: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Ulleung-do.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e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이거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아이고.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왜 빠지네?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오.
2: 와. 그러니까 맛있었어.
1: No,
4: no,
1: I didn't
4: get the message.
5: Yeah.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2: 승
0: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2: Everybody,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1: 와. 이거 안.
2: 아, 아닌 거야.
1: 던져.
2: 짜잔.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독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0: 끝났잖아.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비슷해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
0: 파비앙.
1: 아, 이름 부르는.
0: 정답은 오.
1: 아, 아 태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It's fast, right?
2: It's the be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
2: X일까?
1: X.
0: 정답 X.
3: 아.
4: 하!
5: 아, 진짜 문제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S. 정답 X.
3: 아!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 are going?
1: Gyeongju.
2: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0: capital
2: of Silla.
3: Silla.
2: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Godzilla, exactly.
4: Wait, so Godzilla. Who is King Munmu?
2: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2: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Actually, I've been to
7: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감은사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여기 감은사는 올라가시면 우리나라의 삼천 석탑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감은사.
5: The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8: 감은사라는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5: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9: This looks very old, right?
8: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8: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5: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8: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5: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Gamu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8: Yeah. 여기가 신라의 동해 바다예요.
10: 근데 동해 신기한 게 다 달라요. 우리 울진, 네. 독도, 울릉도 다 다른데 네.
11: 갈 때마다 다
10: 다른 매력이
12: 갈 때마다 달라요.
8: 네, 이곳이 우리 문무 대왕릉입니다.
5: The royal tomb of King Munmu is in the East Sea, 200 meters apart from the shore. Natural rocks and sluice paths in four directions are made so the seawater can enter the tomb.
13: Yeah. 뭐 다른 그게 피해본 일이
8: 그 수중릉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적어졌대요.
4: 문무왕의 영을 본 사람 혹시 있나요?
8: 아, 본 사람 있어요.
4: 본 사람 있어요?
8: 네, 본 사람 있어요. 그 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에요.
12: 신문왕.
5: 2 years after the passing of King Munmu, King Shinmun received a report which said a small island out in the East Sea is floating towards the Gamunsa Temple. He personally went and saw a turtleback-shaped island with bamboo trees growing on it. King Shinmun went to the island and saw that King Munmu has changed into a dragon and instructed him to take a bamboo flute. King Shinmun blew on the bamboo flute called Manpa Sikjeok every time something disastrous happened.
7: Even after his death, he wanted to become a dragon and protect the whole East Sea and the whole country. So that is something which came to my heart.
5: King Munmu is the sole king in the world to ask to be buried at sea. We can sense his desires, his wishes to protect the country and its people, even after his death.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could sense strong significance of the love King Munmu had for his country.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3: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위를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4: 일본이 우리 언제 파괴해서 우리 땅?
3: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들과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 반장.
3: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5: 오.
3: 아,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3: 여러분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에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7: Kind of a cool name.
6: That's a really cool name.
4: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all maps.
7: Oh really?
4: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십전대 뭐 한방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이거는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뭐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참기름 정도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 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호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중심이 돌려놔.
1: 이진말, 이진말이 요 뒷산이 뭐 산틈이가 이진봉이
2: 이진봉?
1: 응.
2: 아 그래서 이진말이구나.
1: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0: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대가하고 있는데 그걸 한 가죽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3: 말만가 먼저.
0: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래.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적부치로 댕겼어요.
0: 때가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우리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4: 그래서 풀 팔아서 여덕지 살아남고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랬어.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금싸래기라는 걸 했어. 금싸래기.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4: 어디 가 고사지 뭐.
1: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되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구워서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4: 하는 거는 자기네 식구가
1: 이제 유지에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0: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4: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긴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거기다 달린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절로 놨다라.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고. 된장에다가도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0: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지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0: 많이 뿌려.
1: 아니요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4: 한 두 달 있다가 저 밥 두 달도 안 돼서 서울 상해 막 올라갔다 팔려서 이거를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0: 저런 거 나와야 할 수 있어요.
1: 맛있어. 야.
2: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다. 아이, 고춧가루 그만 넣어.
2: 그만 넣어.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0: 절구기도 마지막 거 절구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어요.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저쪽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달이나 3월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이런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달 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일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저기 놔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는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할때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이렇게 위에다 눌러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어서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0: spaces that are infused with someone's life. And as I gather the traces left behind in those spaces, at some point, they transform into memories. The memories of each individual come together to eventually form a precious record, and these records accumulate to become the history of the village in the future, building a valuable asset. Today, I'd like to take a moment to remember that fleeting moment together.
1: Sometimes,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참 신기하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참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노원의 의미 있는 장소들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0: Things that are common back then, but are now hard to find, perhaps because they are so ordinary, we didn't notice their disappearance and let them slip away. The first location in Noangu is the old Hwarangdae station where trains no longer run. Kyungchun Line, which connects Seoul and Chuncheon, Hwarangdae Station opened in 1939 with the launch of the Kyungchun Line. Though it ultimately faded into memory in December 2010, without removing the old tracks, it has been preserved as a space that evokes memories of the former Kyungchun Line for some, while also becoming a serene walking path for local residents. A place that still retains its simple charm. Thanks to this, young folks can experience a somewhat unfamiliar past.
1: 네, 여기는 아, 서울의 마지막 남은 옛 간이역, 화랑대역입니다. 아, 예전의 아름다운 청춘을 실어나르고 청춘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옛 기차역을 보다 보면 그때의 추억들이 스르륵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랑대역의 이 건물 구조 자체가 참 특이한데요. 비대칭 구조의 지붕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예, 마치 이렇게 책을 엎어놓은 것처럼. 아 지금은 이런 건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노원에 상징할 만한 문화유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A gem in the city where one can gently drift into memories. For over 70 years, the Kyungchun Line has carried countless stories of many people while under operation. There was someone who ran alongside the Kyungchun Line, which has now faded into history until the very end with Hwarangdae Station.
2: 예.
3: 야, 저 때는 정말 여전히 젊으셨네요. 야. 야.
0: He says he can never forget the moment in 2010 when the last train departed from the station. Hwarangdae Station, where warmth was exchanged amongst the people and the beauty of slowness existed. The mascot of this place, a dog named Hwarangi, and even the guest book written in hand. He says everything here is missed. Within the station, precious items he donated from that time were on display.
4: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가위인데 가위를 가지고 이제 표를 검사하고 하는 그 개표 가위예요. 또 저 하기는 나중에 그 중간에 차 안에서 또 검표는 그 검표가이고, 네. 예, 이 차표가 옛날 이 차표 이름을 에드먼스 씨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처음에 철도 만드는 곳에서 차표를 만들었는데 그 차표 만든 사람이 에드먼슨이에요. 그래서 네. 에드먼슨식 승자권이라고 그러고.
3: 예전 같았으면 저 여차표 들고서 작별 환장 손에 들고 떠나가는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예. 요즘은 이제 열차표 저런 이제 종이 열차표는 이제 보기 어렵고 다 이제 요즘에 카드로 다 쓰니까요, 그죠?
4: 그냥 휴대폰이 있죠.
0: In this changing era, it was heartwarming to reminisce about those memories.
3: 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역에서 열차표를 샀던 그런 모습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 저기 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요. 그 난춘점이라는 그 기차 열차표 있으면 빨리 좀 반품하세요. 예.
4: 아 예.
2: 아, 아 네, 고맙습니다. 예.
3: 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승차표 열차표. 지금은 이 남춘점하는 이제 열차표를 이 환대에서 탈 수가 없으니 참 섭섭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0: Small Station, a name imbued with nostalgia and romance that evokes a sense of longing just thinking about it. It's a place that holds the landscapes of each person's life. It captures the scenery of the train from that time, filled with excitement as friends travel together or a moment of respite amid the busy pace of life.
3: Now,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이 간식판은 이거.
4: 네, 예, 예.
3: 예. 요런 거 끌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막 이제 계란도 파시고.
4: 아, 옛날에는 예. 그 어린이들이 많이 탔는데.
3: 네, 네, 네.
4: 부모들이 이걸 엄청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3: 아, 왜요?
4: 못 가고 잡으니까 애들이
3: 아,
4: 사 달라고.
3: 네.
4: 돈은
3: 부족. 쓰고 예. 또 하나만 고르지 않고 여러 개만 사달라고 하니까
4: 돈이 없잖아요 또
3: 예, 예, 예.
4: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미워했는데 예, 예. 아, 그 뒤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지나가면 부모들 잡고
3: 아...
4: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예. 먹을래 절대 애들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지금은
0: Sometimes traveling alone by train brought such happiness. I suddenly find myself longing for those days when I could leisurely enjoy solitude.
3: 열차 타면서 이렇게 바깥 풍경 보면서
0: And the waiting room which served back then as a gathering place filled with warmth and connection.
3: 옛날에는 이런 나무 의자였어. 이게 아니고 열차가 어떻게 됐나 시간을
0: A place that sometimes felt like a pause in the weary routine of life. Looking at the passenger fare chart still held in 2010, I feel as if I've momentarily returned to that time. A gift-like place surrounded by dense forest. Though the trains have stopped, the layers of memories remain intact. The last station master of Hwarangdae Station, Kwon Jae-hee, fondly remembers not only this place, but also the emotions of that time. To those who visited this small station, he was always sincere in his efforts, sometimes like a father, and at times like a son, brother, or friend.
4: 네, 화랑대역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 기적소를 들으면 제가 다시 지금 달려오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화랑대역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주는 많은 그 손님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마음이 그 옛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0: Always a hometown in the heart. Though it may feel distant one day, he is still holding on to the memories today. Though the landscape may change quite a bit, there are always lingering sentiments of nostalgia in our daily lives. I visited an old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of Seoul that has received unwavering love from not only students for a long time, but also local residents. It's a snack shop that has quietly been by the side of the community for over half a century.

0: Shall we go in?
1: 안녕하세요.
0: Wow, this place confidently stands as a valuable asset to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1: 50년 된 그런 가게. 사장님, 여기 소라 세트 하나 주세요.
2: 네.
0: As long as its history goes, this place is filled with various stories and memories from local resi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1: Oh, yeah. Yeah. Oh. 주방도 엄청 크네. 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0: And the warm-hearted hospitality and the flavor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or over 50 years. Let me try it now. The look of this instantly brings back memories of school days.
1: Wow. 사장님, 이 질펀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3: 이거는 할머니 때부터 있던 메뉴인데 서울여대 학생들이 할머니 그 질퍽질퍽한 냉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게 이름이 질펀이로 고착이 됐어요.
1: 아, 역사 깊은 50년 전통의 이 가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4: 예, 처음에는 저희 처 이모가
1: 네네네.
4: 그 소라 다방으로 시작해서 네. 소라 휴게실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식당으로 변했는데 이 변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1: 네.
4: 다방에 이제 생도들이나 학생들이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좀 달라고 이렇게 네. 시작해갖고 밥 한 공기가 이제 뭐 라면이 되고 라면이 비빔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 모두 편하게 된 겁니다.
1: 가게 옆에 보니까 액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배우 우리 최불암 선생님도 여기 오셨고 또 보니까 운동선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야 금메달 따신 분들이 상당히 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태릉 선수촌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3: 저희 어머니가 룰을 만드셨는데
1: 아~
3: 하도 그 선수촌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1: 예, 예.
3: 아직 우리도 여기 쓸 수 있냐 사인할 수 있냐 했을 때 네네. 저희 어머니가 금메달을 따야지만 여기 서명을 할 수 있다 사인을 걸 수 있다
1: 아~
3: 그래서 그때부터
1: 아무나 못 건다
3: 네. 그래서 선수분들이 여기 사인 받으려고 사인 올리려고 금메달 따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오기가 생겨갖고 내가 이 사인 여기 분식집에서 네. 내가 건다 해요.
3: 무조건 걸어야겠다.
1: 어머님이 이 분식집만의 사인의 국룰을 만드셨네요. 야, 그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좀 귀한 아주 유명인 스타분들부터 해갖고 유명한 선수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그래 뿌듯하실 것 같은데 더 뿌듯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녀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또 3대째 이어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 가게를 도우러 나왔다가 네. 결국 오늘까지 눌러앉게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했던 장사가 아니고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사명감이나 뭐 소명을 가지고
1: 네.
4: 장사를 이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함과 또 뿌듯함이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기분이죠.
0: With heartfelt hospitality day after day, three generations have welcomed guests for over 50 years. Notably, this snack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has also served as a messenger of love among students.
1: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외모들을 많이 했네. 아니, 재무이사 명함까지 붙여놨어. 여기 옛날에 이제 아주머님이 이제 계셨을 때, 10학번 주인 아주머님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2: 오늘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셨다고. 야, 따님한테 약간 흑심을 가지셨다. 야, 이게 또 편지를 쓰신 분도 있네, 장래.
0: It was a letter from someone who returned to this place after 25 years. Wow, how grateful they must have felt for still staying in business.
2: 365일 캠퍼스에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향기. 대학생에게 사랑은 사랑에게 대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0: Perhaps this place is where the history of the town is truly encapsulated.
2: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네. 아.
0: 안녕하세요. The next destination is Gaur Village in Sanggye-dong, nestled beneath the slopes of Suraksan Mountain, which got its name because it resembles a crescent moon. In this village, which exudes a sense of peace and warmth, I met a longtime resident. Miss Kim Yoon-hee suddenly fell in love with the scenery of her village one day and decided to become a village guide who explores every corner of the neighborhood.
2: 오래된 아파트도 보이고
5: 네.
2: 이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 자체도 과거에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5: 있어요. 80년도 초까지 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단연 저기 뭐야 가련천이었어요.
2: 가련천.
5: 네, 여기서 해서 네. 옛날에 우리 천성병 시인 아시죠?
2: 네네네.
5: 네, 그 시인이 여기서 살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던 길이고 저기 정자도 있죠.
2: 네네.
5: 정자도 있고 해서 이 길은 옛날에는 진짜 마을 사람들이 거의 토박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0: She mentioned that there's a meaningful space in the village she really wants to introduce, so we went there to check it out together.
2: 조금만 더 가면 돼.
5: 아, 보이네요.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2: 아, 그래요?
0: 조금. Surrounded by Suraksan Mountain and high rises, there stands a serene old hanok that seems to have preserved its charm over the years. It feels as if time has momentarily stopped here. This old house, estimated to be over 100 years ol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mid-1950s and has been well-preserved ever since.
2: Oh, 여기 문이
5: 열려있네요.
2: 네. 들어가도 되지?
5: 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좀
2: Yeah.
5: 네, 안녕하세요.
0: Yeah. 네. Park Young-chun, who has been living in this village for 10 generations. This place is not only cherished by Park's family, but also serves as a space, history, and source of pride that the residents of this village wish to preserve for a long time. I had a moment to chat with Mr. Park, a proud keeper of his home.
2: 주인분의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 같이 함께 다.
6: 예, 예. 어.
7: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옮겨 다니시긴 했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그 아버님이 사셨던 이 집 이 고택을 끝까지 보존하고 재현하신 우리 집 주인분께서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고.
6: 뭐 일단은 부모님이 오래 사셨고 네. 그리고 저희 형제가 여기서 다 태어나고 성장했으니까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정도예요.
7: 아, 얼마 안 되셨네요.
6: 예, 예.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는 예, 제가 이제 형제도 여기서 다 낳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어떤 애정도 있는 거고
7: 그러실 것 같아요.
6: 예. 뭐 이래저래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7: 네.
6: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7: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다 옮기실 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6: 그렇죠. 예. 뭐 우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그 당시 마차가 많이 발달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7: 네. 뭐 지게라도 뭐 개월.
6: 지게가 가장 만만하죠.
7: 그렇죠.
6: 예. 저도 추측해 본 뭐 요즘 뭐 조선 말기 구한말 TV에서 필름 보고 그러면은. 뭐 다 그냥 뭐 술에 짊어지고 아니면 네, 들 것 잘 네, 네. 저도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예, 네. 자세한 얘기는. 예. 근데 아무튼 사람 손으로 다 했지 이걸 뭘 아. 기계에 뭘 힘을 빌어 옮겼다는 거는 전혀 네. 예측할 수 없죠.
0: A place filled with love and care, where no corner has been untouched. The wooden beams and stone rafters are said to be over 100 years old, beautifully preserving the charm of the past.
6: 그 주춧돌이 다 높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5: 네, 네, 네. 네,
6: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근데 한옥 전문가분이 오시더니 네. 그러고 보니까 높이가 진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5: 네, 달라요. 네.
1: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높이도.
5: 네.
6: 네, 그러한 지진.
5: 얘 돌의 크기가 다르고 돌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나무를 팔 때 돌의 모양을 보고 구멍을 판 다음에 그 구멍 모양대로 나무를 파서 박아 넣어요.
1: 네, 완전.
5: 우리 레고처럼 끼우는 네, 것처럼.
1: 짜맞추.
5: 그래서 네. 얘를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쓰러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 있는 데서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지만 더 오래 가고 더 견딜 수가 있는 그런 걸 한 거 보면은 이 집이 옛날부터 상당히 재력도 있고
1: 네.
5: 위에서 보면은 밑에 안에 사람한테 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제일 처음부터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And he carefully unfolded a cherishedly kept 상량문. It contains detailed records of when the house was newly built or renovated, along with the history of those changes.
5: Wow.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와 글씨도 잘 써 있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와 이거 좀 밝혀지고 싶고 감격입니다.
1: 네, 대단합니다.
5: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집에 이 고택 100년 된 이 고택의 역사와 이제 숨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야.
0: This place holds not only its long history but also the lifelong footprints of his parents and everything he has experienced growing up. Even as time and landscapes changed, Park Young-chun and the residents wish to preserve the unique spirit and long history of this place, hoping it will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The next destination is Yangji Village, a charming hillside neighborhood behind Dangguk-ae Station, nestled at the foot of Suraksan Mountain. A path filled with traces of life, presenting a stark contrast to the tall buildings in the distance. It's a scenery where the lives and times of the residents are beautifully intertwined.
1: 야, 이 밑에 이제 저희가 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5: 네.
1: 이런 풍경이 펼쳐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5: 예, 저기 바로 밑에가 단국의 역이었는데 단국의 예. 역에서 불과 한 5분만 올라오면은
1: 네.
5: 이렇게 공기 좋고
1: 네.
5: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전원 주택지 같은 곳이 이런 네. 마을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1: 예, 이런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언덕에 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동네 그 골목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뭐 정감이 가고
5: 네.
1: 시간의 그 마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5: 네, 네.
1: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5: 네.
1: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5: 네.
1: 야, 근데 이 양지 마을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5: 글쎄, 양지 마을 이름부터가 참 양지 좀 음지보다는 양지 느낌 있잖아요.
1: 그렇죠.
5: 햇빛이 예. 바르고 이 바른 것이 지금 건물들이 거의가 다 단층 건물이고요.
1: 네.
5: 60년대 서울 도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있었어요.
1: 네.
5: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계동이 그 집단 이주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기가 형성됐고요. 67년도에 이제 낙원 시장 있는 데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0: As I took a leisurely stroll around the village, I could strongly sense the aroma of life here more than anywhere else. Although many nearby hillside neighborhoods are undergoing redevelopment, and this place may also change in the near future, the residents continue to live their daily lives with hard work and find joy in the little things.
1: 골목길은 정말 좁은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런 좁은 골목길이에요. 야, 이런데
5: 왠지 여기는 네. 첫 시작 현관문 같지 않아요?
1: 네.
5: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항아리를.
1: 네.
5: 여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죠.
1: 야.
5: 여기서 우리 한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
1: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골목길 보면은
5: 네.
1: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5: 네.
0: An alleyway like this was common in all neighborhoods back in the day.
1: 팔만 뻗으면 네. 닿을 것 같은 네. 그런 좁은 관계의 골목길이에요. 저 이런 길을 처음 본 것 같아요.
5: 정원이,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분도 나져 있고 네. 생활 도구도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냥 본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1: 그러니까 조금 더 시멘트 이렇게 네. 다 섞어갖고 그 납작한 걸로 해서 이렇게
5: 맞아요.
1: 발라서 이렇게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갖고
5: 돈 있으면 이렇게 보석을 또 했던 집이라고 보시면
0: Back in those days, everyone from the house in front to the one behind and beside was like a neighborly family. Yangji Village still retains much of that old charm. These alleys filled with traces of life should be remembered and documented by someone so that in the future, when we long for this scenery, we can revisit those memories. This reinforces my belief that recording the connections between today and tomorrow is truly important. As I passed through the alley and climbed the stairs, I soon reached a spot where I could see the entire view of Yangji Village.
1: 여기 흥분해 볼 수 있는 이 풍경을 좀 기록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Just like that, I captured a glimpse of a moment in Nowon-gu.